다시 한번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오상윤 목사님과 모든 반주자님 그리고 우리 모든 찬양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시는지요. 그 어떤 여러분 콘서트장보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축복이 되는지 사실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앵콜 해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너무나 엄숙하게 그 마무리 마지막이 주의 기도로 마무리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참 감격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잠깐 여기 오늘 찬양대 모든 분들이 다 수고하셨지만은 불현듯 시작하면서 한 분이 더 생각이 나는데 우리 최용훈 집사님 진짜로 오랫동안 이번에 처음으로 함께 못하셨는데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찬양대에서 신실하게 가장 일찍 오셔서 악보부터 챙기시고 사실 제가 청년 때 20살 초반 때 찬양대를 지휘를 맡게 됐었을 때 사실은 다들 의아스러워하고 걱정이 많고 막 그랬었을 때 참 우리 최용호 집사님 젊은 저를 항상 격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참 정말 놀라운 격려가 자가 되어주시고 또 신실하게 우리 찬양대를 섬겨주셨는데 올해까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잠깐 괜찮으시면 우리 최영호 집사님 여러분 감사 박수 한번 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늘 부르는 찬양이지만 찬양은 그저 멜로디 그 이상으로 찬양은 오늘 주제가 그렇습니다. 찬양은 삶으로 완성됩니다. 찬양은 삶으로 완성이 됩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에 보게 되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오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는 같이 한 마음으로 참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찬양은 단순히 어떤 멜로디를 읊조리거나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찬양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시죠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 찬양은 언제 완성되는가를 잠깐 나누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비로소 제대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찬양은 음악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죠. 시편 9편 10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고 시편 145편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제대로 보고 알게 될 때 우리는 아는 것만큼 그분에게 합당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찬양은 어떤 순서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찬양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우리는 찬양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감사로 표현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찬양은 감사로 표현됩니다. 4절을 보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가 없는 찬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언어이죠. 오늘 찬양을 드리며 감사했던 마음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감사가 계속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아닌지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찬양은 삶으로 완성됩니다. 찬양은 삶으로 완성됩니다. 첫 번째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데로부터 시작돼서 그리고 감사로 표현되며 그리고 찬양은 삶으로 완성되어지죠.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찬양과 섬김을 함께 말씀하고 있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삶으로는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그 찬양은 온전한 찬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아멘 하지만 가정에서는 사랑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찬양하지만 세상에서는 믿음 없이 살아간다면 찬양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시작되어 가정으로 이어지고 직장으로 이어지고 학교로 이어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짐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보고 계시죠. 오늘 부른 찬양을 내일의 순종으로 이어가시는 복된 성도와 한 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감사를 이번 한 주의 감사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매일의 삶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찬양은 완성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이며 참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찬양이 내일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드린 찬양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감사로 표현되며 삶으로 이어질 때 완성되어집니다. 찬양은 노래로 시작되지만 정작 찬양은 삶으로 완성되어지기에 이번 한 주 그 찬양과 함께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를 기뻐함으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기도하실 텐데요. 잠깐 기도하고 나면은 바로 기도하고 오늘 뭐 다른 초청 없이 기도하면 앵콜이 뭐가 있나요? 우리 헤어지면서 특별 찬양 뭐가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네. 네. 네. 생각해 보는 동안에 저를 잠깐 기도하고 마치기 전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는 제가 아까 생각을 했는데 마치 우리 최영호 집사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오상류 목사님 그리고 사실은 그 뒤에서 우리 찬양대를 잘 서포트해 주는 우리 귀한 반주자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어쩔 때는 입술을 갈아 넣으면서 손목을 갈아 넣으면서 화를 갈아 넣으면서 열심히 섬겨주는데 우리 이연아 자매님, 우리 박은영 자매님 함께 오늘 아침에 못했지만 우리 서영진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은 자매, 우리 모든 반주 섬겨주시는 우리 자매들께도 이런 감사 박수 한번 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연히 우리 모든 찬양대 다시 한번 감사 박수 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찬양뿐만 아니라 삶으로 찬양을 간증하신 우리 귀한 성도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예. 오늘 최준 집사님 오늘 솔로가 아주, 예. 어휴, 예. 제 친구 집사입니다, 예. 이럴 때 한 번씩, 예. 오늘 찬양에 너무나, 그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섬길 수 있는, 목양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감사한지 늘 기억하고 그런 주님을 닮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저 혼자서도 아니면 어떤 누군가로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치 벽돌로 집을 지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줌으로 참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고 그런 교회의 한 구성원, 한 지체가 되어주시는 우리 모든 찬양대, 그리고 우리 모든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 한번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후에 저희를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 오늘 저희들 예배 후에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일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청년부대에서도 당연히 셋업하는 걸 도와주시는데요. 혹시 성도분들 가운데서 단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잠깐 함께 들여다보시고 또 섬길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언제나 신실하시고 좋으시고 선하신 주님이 되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기에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그 삶의 간증이 멜로디가 되어 찬양이 되어 삶의 연장선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몸된 성도 한 분이 한 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 찬양을 불러주시고 또 영광 돌리시며 항상 섬기시는 우리 찬양대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그분의 저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나누어주는 전도 카드 한 장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쯤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한 장의 전도 카드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간증을 듣게 되면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줄을 메고 자살하려는 순간 집을 방문한 전도자의 전도지 한 장을 받아들고는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죽자라고 결심하였지만 결국 그 전도지 한 장을 읽다가 자살을 포기한 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 살리기 위해 전도지 한 장 나누어주는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저희 BBN에서 직접 제작한 ITL 전도카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한 분들께 저희가 무료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BBN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전도 도구란을 통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말씀도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삶이 죽은 것이다. 말씀은 많이 읽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병약한 삶이 되고 말씀은 적게 읽거나 기도를 많이 하면 좀 더 나은 삶이 되기는 하나 일관성이 없다. 풍성한 말씀과 기도는 매일 건강하고 강력한 삶을 준다라면서 앤드류 머레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은 식사를 하고 잠을 잡니다. 심지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돈을 들여 운동을 하고 또 좋은 영양 섭취를 위해서 몸에 좋은 것들을 사서 먹습니다. 성도의 매일매일은 풍성한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고 강력한 영적인 삶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얼굴이 빨간 사과 같아요. 우리 따뜻한 사랑의 예수님께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드려요. 우리 찬양 시작하죠.

0: 그래요.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길은 오로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참길밖에 없죠. 자, 참으로 진리이시고 참길이신 우리 예수님께 모두 함께 기도하죠.
1: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언제나 바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나갈 길을 알려주시는 귀한 분인 것을 저희들은 알아요.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들에게 귀하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들 속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은 온전히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만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밝힐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주실 때 우리 마음으로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아멘.
0: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뜻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에요. 목사님 나와주세요.
2: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쁜 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죠.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 좋은 날을 주셨어요. 저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잠시 읽기로 해요. 오늘은 베드로 전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14절 말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네, 14절은 조금 어려운 말씀 같아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쉬운 말로 풀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해요. 14절, 그러나 여러분이 옳은 일을 행하다가 고통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가 옳은 일을 했는데 도리어 억울하게 괴롭힘을 받는 일도 있어요.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생각이 다 달라서 우리가 하는 옳은 일들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옳은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틀린 것을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진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깨닫는 이는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옳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억울하게 괴롭힘을 주어도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마음이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슬퍼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옳은 일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그 일에 꼭 상을 주실 거거든요.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 이게 바로 복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며 칭찬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 그게 바로 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옳은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 어때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이 일을 한 가지 하기로 해요.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옳은 일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친구의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도와주세요. 또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옳은 일을 쉬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예,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웃에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서 아직 안 믿는 친구들 위해서 꼭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세요.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찬양 배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3: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도 잘 지냈죠?
4: 네.
3: 아, 오늘 못 보던 친구 한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피아노 반주를 했었잖아요. 오늘은 기타 반주를 할 건데 그 선생님이 누구시냐면 김성완 선생님이에요. 우리 선생님하고 먼저 인사 좀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얼굴도 미남이시고 기타도 잘 치시고 아직 총각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첫 찬송은 우리 내주는 반석이시니 이 찬송을 할 텐데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기쁘게 먼저 찬양한 것보다 더 힘차게 찬송할 건지 선생님이 기대가 돼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어떤 찬송인가 한번 들어보고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어요. 선생님 반주해 주세요.

0: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 선생님 놀랐어요.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찬송을 불렀나 봐. 자, 그러면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친구를 위해서 처음부터 한번 끊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자, 맨 처음에 내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부점이 아주 많이 있지요. 자, 그럴 때는 아주 자신있게 그리고 튕겨서 탁구공을 탁 놓으면 어떤 소리가 나죠? 책상 위에 탁구공을 딱 떨어뜨리면
1: 톡 소리 나요.
0: 맞아요. 톡 소리 나요. 자, 그러면 그것처럼 노래도 톡 소리 나게 아주 예쁘게 해봐야 되겠죠? 자, 처음에 내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하나, 둘, 셋.
2: 내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0: 잠깐. 지금보다도 더 많이 통통통 튕겨야 될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이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2: 내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0: 야, 이번엔 잘했어요. 그 다음, 질병과 고통 없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자, 거기 한번 가봅시다. 하나, 둘, 셋.
2: 질병과 고통 없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0: 잠깐. 자, 여기에서는 앞에 저곳은 안전하도다 음정이 조금 차이가 있죠? 자, 그 음정을 우리 정확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질병과 고통 없으니 한번 다시. 하나, 둘, 셋.

0: 여기에서 보면 나의 예수는 뭐라고 되어 있죠?
1: 반석이라.
0: 야, 가사만 안 보고 했는 줄 알았더니 가사도 잘 보고 했네. 자,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라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똑같이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이렇게 미흡게 하는 친구도 있어.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신 거를 강조하면서 한번 다시 해봅시다. 오 나의 예수는 하나, 둘, 셋.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배워봤지요. 자, 1절, 2절, 3절까지 있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1절, 2절, 3절 쭉 불러보겠는데 자, 2절은 오늘 처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는 김성진 친구, 4학년 친구가 새로 왔어요. 자, 그 친구가 후렴 전까지, 오 나이 예수는 전까지 부르고 3절도 다 같이. 자, 그래서 우리 1, 2, 3절 한번 이어서 불러보도록 하겠어요. 자, 처음부터 판주해 주세요.

교환. 선생님이 성진이 친구한테 이절하라고 했는데 한결이도 그렇고 한샘이도 그렇고 신혜도 전부 다가 안 하고 있네. 1절은 다 같이 부르고 2절만. 왜냐면 먼저 시간이랑 지금까지 한 시간 중에는 우리 친구들 혼자씩 다 한번 불러봤잖아요. 자, 다시 1절도 다 같이, 2절은 성진이가 앞에까지, 그 다음 3절도 함께. 알겠죠? 자, 다시 한번 갑시다.

0: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반석인 것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찬양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재밌는 동화 시간이에요. 동화 선생님 나와주세요.
2: 이야, 산들바람은 아주 신이 나겠는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마리아 아가씨와 여행을 했다니 말이야.
1: 풀잎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부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2: 힘만 나겠어. 먼 거리를 가느라고 힘들어하는 마리아 아가씨 이마에 땀방울을 씻어주기도 했는데.
1: 사촌 언니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유대마을까지는 굉장히 먼 길이었어요. 마리아는 걷기도 하고 때론 당나귀를 타기도 하며 나사렛을 출발한 후 6일 만에 도착했어요. 엘리사벳 부부는 반갑게 마리아를 맞아주었어요. 본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정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여 늙도록 아이가 없어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 부부는 아기를 갖게 해주실 것을 늘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성전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가랴 앞에 갑작스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는 사가랴를 향해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너무나도 오랫동안 아기가 없는 것에 슬퍼하던 남편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듣고 무척이나 기뻐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 부부가 너무 늙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아기를 갖게 된다는 일이 쉽사리 믿어지지 않았어요. 또한 천사의 말처럼 아내가 아기를 갖게 된다 하더라도 너무 나이가 들어 약해진 아내가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지도 염려가 되었어요. 이런저런 문제들로 사가랴는 망설이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3: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착함과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다. 내 아내 엘리사벳은 아무런 고통 없이 사내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그 아기를 요한이라고 부르라. 그는 너희에게 기쁨을 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큰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내 아기는 이제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가 되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이제 곧 탄생하실 이스라엘 왕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1: 천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가랴에게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난 마리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비로운 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얼마 후에 엘리사벳은 천사의 말과 같이 아무런 고통도 없이 사내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아기 아버지인 사가랴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노래를 불렀어요.
3: 참 믿으리지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스스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실 분을 다윗 가문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옛부터 거룩한 예언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함이요.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당신의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우리를 원수의 손아귀에서 구하시어 떳떳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게 하심입니다.
1: 아가야, 너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어 주님보다 앞서와 그 얘기를 닦으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주의 백성들에게 알리게 되리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다. 하늘 높이 구원의 태양이 뜨게 하시어 죽음의 그늘 및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아기는 8일째 되는 날 요한이라고 이름이 지어 불려졌어요. 마리아는 요한이 요람에서 잘 수 있게 된 후에야 고향인 나사렛 마을로 돌아왔어요. 산들바람의 이야기에 흠뻑 취하여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채 플립들은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를 마친 산들바람은 그의 친구가 살랑이는 바람과 함께 이웃 마을로 떠났어요.
4: 아휴, 정말 재밌었죠, 우리 친구들? 그래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우는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친구들!
0: 자, 오늘 우리 성경 암송 말씀은 시편 107편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우리 교회라든가 가정 집집마다 이 귀절을 굉장히 많이 써있는 성구예요. 자,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처음부터 다 같이 외워보도록 할 건데,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누구에게 감사하라?
5: 여호와께 감사하라.
0: 자,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
5: 여호와께
0: 감사하라.
5: 감사하라.
0: 그는 선하시며
5: 선하시며
0: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 영원함이로다.
0: 시편
5: 107편
0: 1절 말씀. 자, 쉽죠? 다시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천천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5: 영원함이로다.
0: 자, 이제 이어서 쭉 따라해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자, 한 번 더 처음부터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완전히 외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한세미 친구 먼저 한번 외워볼까? 한번 외워보세요. 천천히. 좀 틀려도 괜찮아요. 자, 처음부터 시작.
6: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0: 야, 벌써 다 외웠네. 정말 놀라웠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옆에서 웃고 있는 우리 성진이 친구. 얼마나 잘 외우길래 그렇게 한세미를 보고 웃었을까? 한번 외워보세요.
7: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0: 야,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암송을 잘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신의 친구 한번 외워보세요.
8: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0: 아, 우리 신의 친구가 꼬만데도 너무 열심히 너무 예쁘게 해요. 자, 이제 한결이 친구 혼자 남았네. 자, 한결이 친구 외워보세요.
9: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0: 와, 완전히 세 친구가 외우는 동안에 다 더 잘 외워버렸어.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이어서 두 번. 처음부터 시작. 여호와

0: 와, 너무 놀랐어.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우리 암송했던 거 기억나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와, 다 들었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우리 암송했던 거 한번 외워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시작.
1: 네.

0: 말씀.
1: 야, 다음 시간에도 지금 오늘 했던 시편 107편 1절 이 말씀을 다 암송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한 주 동안. 알겠죠?
0: 네.
1: 그러면 시편 107편 1절 말씀 마지막으로 힘차게 한번 암송하고. 자, 시작.
0: 여호와.

0: 목사님 축도해 주세요.
1: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옳은 일을 쉬지 않기를 원하는 모든 어린이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0: 친구들, 이웃에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한 주간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몇몇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만화, 영화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 그리고 매일 매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기록을 지워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스스로 씻더라도 내 죄악이 그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어떤 분이 빨래 건조기에서 셔츠를 꺼내려고 내부를 뒤지다가 소리를 질렀답니다.

0: 셔츠는 찾았는데 흰 셔츠에 잉크 자국이 많이 있었대요. 사실 셔츠 여기저기에 잉크 얼룩이 있어서 마치 표범 가죽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탁하기 전에 그 셔츠의 주머니를 확인하지 않아서 주머니에 있던 펜에서 잉크가 새어나와가지고 세탁물 전체를 다 더럽힌 것이죠. 성경은 죄를 묘사하기 위해서 얼룩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얼룩은 직물에 스며들어서 직물을 망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죄로 말미암은 얼룩은 사람들이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예레미야 2장 12절이에요. 감사하게도 죄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사야 1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얼룩을 씻어 주실 거라는 약속을 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즉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면 지워진다는 거예요. 이분은 셔츠에 묻은 잉크 얼룩을 지울 수 없었어요. 또 셔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의 얼룩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런 약속입니다. 죄 용서의 약속이죠.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용서받고 죄에서 깨끗해졌을 때의 경험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죄의 얼룩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는 용서와 깨끗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눈과 같이 희게 씻겨질 수 있다는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100% 청취자들의 후원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순수 비영리 기독교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희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일체 상행위를 하지 않고 라디오 프로그램 자체 매매 행위도 일체로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감동된 청취자 한 분 한 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모든 재정적 필요를 감당해 왔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다가 물질로 방송 선교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시면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마련된 선교 후원란을 클릭하셔서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BBN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과 주님께서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타락한 상태, 구원의 길, 죄인들의 운명과 성도들의 행복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진리일 뿐 아니라 미래의 결론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26개의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은 지혜롭게 될 것이며 이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될 뿐 아니라 순종하고 실행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N 성서대학 기독교 신앙의 기초 그 두 번째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사람, 즉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진리를 알기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경에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창조, 본질,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 대해 말해줍니다. 사람은 창조의 초점입니다. 모든 만물은 다 그에게 종속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실제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전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기원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각기 서로 다른 시대마다 서로 다른 이론들이 그 시대의 철학자들에 의해 개진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현대적인 것이 진화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조상이 가장 하등한 동물이라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원시인들이 생물학적 진화론의 측면에서 현대인과 다르다는 증거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혈통이 전 세계 모든 인류를 통틀어 단 한 가지 종류라는 사실은 바로 인간이 결코 진화론적인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바는 어떤 동물의 피로도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피와 동물의 피가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로부터 새, 동물과 각기 그 종류대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인간 기원의 진리입니다.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에서 다른 피조물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첫 사람을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인간을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먼저 여자와 남자가 동침함으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여자의 도움 없이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나 남자가 없이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도움 없이 여자에 의해 그리스도께서도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하신 인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3장 7절에서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만들었고 조성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임종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된 개체임을 생생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 살아있던 사람이 이내 다음 순간에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육체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기운은 떠났고 죽은 몸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삼중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영과 혼이 모두 육체와 상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힘들지만 성경은 차이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식물은 영과 혼이 없는 개체입니다. 동물은 육체와 혼이 있지만 영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육체와 영과 혼을 지닌 존재입니다. 혼은 죽은 몸으로부터 산자를 구분하지만 영은 동물로부터 사람을 구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우주에는 다른 존재들도 있습니다. 즉, 천사들과 영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육신과 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 역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고 사람들과 같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순종의 죄를 짓고 타락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간의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로운 존재를 만드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행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택할 것까지도 다 아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사단으로 알려진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기 뜻을 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지상에서 저지른 것이 아니고 천상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즉시로 그는 하늘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다른 천사들도 사단에게 가담하였고 사단과 더불어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였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사단은 즉각적으로 순종의 길로부터 그 아담을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고를 하였지만 사단은 그를 죄악으로 인도함으로 일시적으로 자기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주의 도덕적 통치자로서 당신 앞에서 그의 명령을 일부러 불순종하는 어떤 존재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하늘에서 곧바로 쫓겨난 이유입니다. 똑같은 결과가 타락한 아담에게도 내려졌고, 그래서 아담 역시도 육신적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고 아담의 타락한 성품이 인류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다 전가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죄의 성품은 안팎의 유혹에 반응하며 항복하게 되는데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간의 미래를 보겠습니다. 성경이 인간의 기원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치스러운 그 타락과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언젠가는 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신실하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망은 모두에게 공통적이어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은 불가피한 인생의 종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더 첨가하여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그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마다 제각기 행한 바대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 생에서의 삶은 기본적으로 내세를 위한 준비입니다. 인간은 결코 동물과 같이 죽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그의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이 죄입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때 죄의 주제, 그 원인과 치료에 대하여 주의하고 있는 수많은 분량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가 무슨 살인과 강도와 같은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적 완전의 사상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죄는 그 절대적 완전의 수준에 대해 부족함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부족함에 죄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또한 다음과 같은 방식들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 1서 3장 4절에는 하나님께 반역함이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시편 32편 5절에는 도덕적 불순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는 악한 행위와 또 악한 생각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죄는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욕심을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자만의 죄로 인해서 루시퍼는 하늘에서 쫓겨나 그 후로 성경 어디에서든지 마귀 혹은 사단으로 지칭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땅 아래에서 나타난 죄의 첫 번째 경우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불순종하고 그 금단의 열매를 먹어버렸고 그 결과 죄인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7절 이하에 보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자 말자 그들의 몸이 벌거벗은 것을 인식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자 했습니다. 또 죄의 결과의 두 번째는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듯이 죄의 형벌은 사망입니다. 아담은 그가 죄를 짓자 말자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영적인 사망은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의 존재에서 추방된 것을 말합니다. 그는 또한 불멸의 몸에서 육적 사망의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 즉시 육체적으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필시 죽게 될 몸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죄의 결과는 아담의 죄의 성품은 온 인류 전체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부모 아래 태어난 모든 죄의 자녀들은 태생으로나 선택으로나 그 행위로 모두 죄인입니다. 아담의 장자인 가인 역시 살인자가 되었으니 죄는 그 값을 인류로부터 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됨이고 육체적으로는 반드시 죽을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8절을 더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죄의 형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망이 죄의 형벌임을 밝히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즉 사람은 그 스스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온전하게 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이 영적 사망과 육적 사망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형벌은 반드시 지불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 형벌을 내리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깨끗게 하실 길을 주시고 우리를 우리 죄에서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사는 한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며 필시 육체적으로도 죽음에 직면하게 될 운명입니다. 만일 그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고 하면 그는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되는 것을 말하며 영원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20장 14절에 말한 둘째 사망입니다. 그 다음은 죄의 치료법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죄로 인해 영원토록 고통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치료법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그리스도가 죄 없이 태어나시기 위해 절대 필요했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아담의 죄의 성품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죄 없으신 사람입니다. 그런 무죄하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기꺼이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신 요구를 만족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의 형벌 요건을 만족시켰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다음 구원 항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는 죄의 형벌과 또 그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으며 그것으로 결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쾌락을 좇아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사는 것을 버리고 죄를 정복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계속해서 구원에 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은 성경에서 매우 명백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세상을 두 가지 종족으로 보십니다. 그 첫째는 마귀의 자녀들로 구성된 종족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종족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나오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종족에 속하든지 아니면 저 종족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당장 오늘 죽는다고 하면 당신이 속해 있는 종족이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느 종족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까? 오직 이것만이 당신이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그가 세상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사단을 멸하시기 위함이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로운 영적 탄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족으로 옮겨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의미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과 거듭남, 즉 중생에 대한 11가지 잘못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적인 출신 성분이나 족보, 즉 혈통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 가정의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증하는 것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확정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린 아이가 스스로 나지 않는 것과 같이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중생의 결과를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중보에 의해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설교자, 주교 혹은 다른 종류의 영적 리더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가 교회에서 어떤 중책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중생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조직된 종교의 의식, 제의, 기념식, 희생, 고행, 고백 혹은 회개 기도 등도 중생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는 중생은 육체적 변화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니고데모의 오해를 바로잡으시고 그것은 영적인 변화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이고 지역적인 변화도 아닙니다. 중생한 사람은 갑자기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삶을 지속하며 그의 구주 그리스도를 기뻐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성적인 이해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생받지 않은 사람도 종교교육을 받아 사역에도 안수를 받고 설교자까지도 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들이 그 필연성을 알지 모르지만 실제 체험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일곱 번째는 진화론적인 어떤 과정도 아닙니다. 중생은 어떤 종류의 영적 생명이 점차적으로 내적인 진화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 결코 아닙니다. 중생은 단번에 부여되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중생이 없는 곳에 생명은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개혁이나 혹은 자기 개선도 아닙니다. 이것은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나쁜 습관들을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중생은 무슨 사람의 태도나 버릇을 바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새 생명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물을 통한 침례도 아닙니다. 저 대양에 있는 모든 물이라 할지라도 당신을 구원하거나 깨끗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할지라도 물의 힘으로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지냄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함께 참여하는 의미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룩하신 일에 대한 공적인 고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열 번째로는 공적인 인준 혹은 견진 성사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은 예식에서 대개 12살 혹은 13살의 어린이들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기름으로 머리에 붓기도 하는데 이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당신은 사람의 어떠한 행위에 의해 성령을 받지 않고 당신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받습니다. 끝으로 11번째는 중생은 종교적 신념이나 교회의 구성원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종교의 신념에 신실하여 침례를 받고 인준을 받으며 교회에 입교하여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교회 직원이 되고 또 설교자나 사제가 되고 치료의 기적이나 예언의 능을 발휘한다고 할지라도 중생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중생의 필요성은 주님의 공생애 시대에 가장 경건하고 신실하며 도덕적인 사람, 곧 니고데모에게 계시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중생은 영적인 변형이며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일곱 가지 올바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단순히 해방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건져내는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필요성은 사람이 반드시 국면해야 할 두 가지 사실에 기인합니다. 그 첫째는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듯이 우리는 이미 앞에 장에서 모든 인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논의를 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본질적으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제각기 죄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바 그 성품이 출생으로부터 그를 영적으로 사로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죄의 성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죄에 대한 생각, 언어, 행동,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원수된 행위로서 증거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반드시 죄악을 처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로 보면 어찌하든지 죄책을 깨끗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는 죄악에 대한 그의 혐오와 죄악 가운데 죽을 모든 사람에게 판결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전년으로부터의 영원한 추방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로 24절과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 유다서 11절로 13절,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을 읽어보십시오. 명백한 결론을 말할 것 같으면 인간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죄인은 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울부짖음은 무엇을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까라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해답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 스스로를 구원할 자는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구원의 예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인격과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 구원을 풍성하게 나누어 주시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항이 분명하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구주로 오신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등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 구원이 수여되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만족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는 우리의 죄책과 죄를 책임지시고 그 몸에 우리 죄를 담당하사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해 대속적인 희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내려질 때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의의 요구가 다 완전히 만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그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인 희생을 완전히 받으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구원의 조건에 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희생으로 성취하신 모든 구원 사역이 완성된 후에 죄인들이 그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가장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며 그것은 죄, 자신, 구주와 구원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불러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행동의 변화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즉 죄인들의 신념은 구원에 대한 진실된 소망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의 자만심이 겸손으로 그의 자기만족이 솔직한 무능과 절망과 지옥에 떨어진 조건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믿거나 또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믿어야 합니다. 상실되고 죄책을 지닌 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격적인 구주로서 분명한 의지의 표명을 통해 영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자신의 생애 최고 주인으로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는 내가 죄책을 가진 자이며 잃어버려진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요청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사오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후로는 주님이 내 생의 주인이시오 통치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듯이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같은 고백을 한 번도 한 일이 없다면 이제 신앙의 표시로서 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시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원의 확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저할 필요 없이 즉시 주님의 말씀을 빌어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선언하시기를 흑인이나 백인이나 그의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요한일서 2장 12절, 에베소서 2장 8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확증도 또한 있습니다. 새롭게 얻은 내적인 평안, 성경을 알고자 하는 선한 욕망, 기도하고 싶고 죄로 가득 찬 삶에서 벗어나고픈 욕망 등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노라. 계속해서 구원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은 삼중적인 국면, 곧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 있습니다. 먼저 과거, 죄의 형벌과 그 결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모든 형벌을 온전히 담당하셨으므로 믿는 자들이 받은 그 죄의 결과로부터 건지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로마서 8장 1절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는 죄의 세력과 조정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거룩한 성품의 이식으로 인해서 믿는 자는 그 삶 가운데 죄의 왕국에서 해방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죄를 지을 수가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육체를 따라 죄의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이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죄를 향해 의지를 발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적용함으로 인해 죄는 믿는 자의 삶에서 지배적인 요소가 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현재의 승리는 다음과 같은 은혜의 수단에 의존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독경과 연구와 순종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기도함으로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합니다. 또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의롭고 유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8, 9절에 보면 깨달아진 죄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실제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성취될 구원으로서 주님이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고 산 자의 몸을 변화시키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썩어짐과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완전 부활체의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게 될 구원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이 발생하는 것을 삼중성으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먼저 거듭남인데요. 성경에 계시된 구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은 잘 알려진 대로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 문구에서 침례에 대한 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도 충분히 중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물을 가지고 우리들 눈 속에 있는 그 선명한 시야를 가리는 먼지를 씻어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을 때 죄인들의 마음으로부터 잘못된 하나님 관념과 잘못된 구원 관념을 씻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사람이 잃어버린 의의 조건에 빛을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 또한 비추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절 이하에도 나오듯이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그 구원의 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되어집니다. 두 번째 구원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영에 내주하심으로 계시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그리스도가 성천하시면서 보내신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이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도록 인도하십니다. 각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 위에 머물게 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성품이나 영적인 일들을 위한 재능을 전달하시며 각각의 중생받은 성도를 모든 진리로 또한 인도하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4장 30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하,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익혀지거나 또 들려질 때 성령은 읽는 자나 듣는 자의 마음에 모든 진리를 확신케 하시는 능력으로 적용하시며 죄인에게 그의 상실, 죄책, 무능과 절망의 상황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그 완성하신 구원 사역을 알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 성령님이 그 믿는 자를 그의 구속하신 소유로 인을 치시는 일도 하십니다. 이것은 감정이나 느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 사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을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의 실제적 역사심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보고 체험했던 자들의 증거에 의해 계시된 구원입니다. 신약 성경과 그 이후의 역사 전체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 또 체험했습니다. 신앙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확신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는 죄인이 이 새 생명, 그 중생이 죄인에게 도래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수정같이 맑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의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한 사건을 사용하시어 중생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일곱 가지 단어로서 이 사건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신 중생의 비밀에 대한 설명을 가장 가까이에서 또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던 것처럼 모든 인류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범죄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이죠.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 백성에게 불러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해 그의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과 욥기 36장 18절, 로마서 6장 23절을 참고하십시오. 회개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깨닫고 회개하고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로서 태도의 변화를 낳고 태도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사도행전 17장 31절, 20장 21절, 마가복음 1장 15절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계시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인데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예시하셨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 로마서 10장 8, 9절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수여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인데요. 구리뱀이 만들어져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다 보이는 곳에 막대기에 달려 들려졌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모세가 구리뱀을 든 것과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려서 들려야 되시니 이는 곧 죄에 물려 죽어가는 인류를 위해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죄들을 다 담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셨으며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심으로 그의 대속적 희생의 죽으심을 만족히 받으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 6절과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로마서 5장 7, 8절을 참고하십시오. 자, 그리고 조건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인데 우리가 볼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구리뱀이 장대 위에 높이 들려 올리웠다는 그 자체 사실만으로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보는 것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신앙의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이 정말 저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어야 했습니다.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얻기 위해 기도를 하거나 또는 선행을 하라고 하지 않았듯이 그렇게 이 시대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하고 그를 믿음에 의해 자기 구주로 영접할 것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결과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그는 살았다고 나옵니다. 뱀에 물린 이스라엘, 즉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던 그들이 구리뱀을 보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새로 태어난 자, 곧 중생받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죄인이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을 믿고 그를 우리의 인격적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죄인은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의해 내주하심을 받고 거룩한 신적 성품의 참여자가 되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거듭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선언하신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구원을 위한 회개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회개는 총체적인 내적인 마음의 행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들의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것이 단지 개혁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죄에서 돌이켰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고행이 또한 아닙니다. 고행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행하는 어떤 종류의 슬픔과 고통의 행위입니다. 각기 다른 종교의 많은 사람들이 소위 고행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행합니다. 그들은 희생을 드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사제들에게 돈을 바치기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깊은 산속에 들어가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문을 따라 수천 수만 번씩 거듭하여 암송하기도 하고 고해실에 들어가 사제들에게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어떤 특정 종교의식을 거치기도 하는 등 모두 다 자기 죄를 제거하려는 희망으로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세 번째는 후회도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 죄에 대하여 유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 유감을 갖지만 이것이 그들의 죄를 지워버리지는 못합니다.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이나 유감을 포함하지만 그 자체가 회개가 아니고 단지 회개로 이끌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개는 마음의 변화이지 의견이나 견해의 변화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의 행동까지 변화를 일으킬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없이도 행동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29절은 그 좋은 예가 됩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죄, 자기 자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회개는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서고 대신에 하나님의 편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치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심의 확신을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든지 계속해서 우리 옛 행위를 고집하든지 결단을 할 것입니다. 그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불러야만 합니다. 이러한 결단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본질적인 마음의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네 가지 요소가 참된 회개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지성의 변화, 감성의 변화, 의지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입니다. 자, 계속해서 윤회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회가 구원을 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모든 일들은 실상 그의 은혜와 자비와 평화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이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값없이 받은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은혜라는 말은 성경에 160번 이상 발견됩니다. 이 중에서
100

0: 28회는 신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불려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는 은혜가 충만한 자로 묘사되어집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성령은 은혜의 성령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은혜와 밀접하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자, 은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사용된 은혜라는 말은 열등한 자에게 친절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호의, 선의 또는 인자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은혜는 공로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인간이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면 구원은 단지 그의 보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빚도 없습니다. 구원은 단지 값없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또한 율법과 혼동되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다음은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해줍니다. 먼저, 율법은 해야 할 일을 명령하지만 은혜는 이미 행하여진 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율법은 이것을 하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은혜는 말하기를 살아라, 그러면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세 번째, 율법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지만 은혜는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율법은 최상의 것을 정죄하나 은혜는 최악의 것도 구원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은혜는 구원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죄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막대기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파괴한 채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탄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편에서 무가치한 자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3절 그리고 3장 18절을 참고하십시오. 자, 그리고 은혜로 인한 구원을 보겠습니다. 만약 인간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입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본질적으로 구원받을 가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그의 피를 통해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죄를 묵과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에 대해 말해주는데 그 초점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 그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죄인의 구속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얻는 믿음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심으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로 되는 오직 은혜의 결과입니다. 자, 이어서 구원의 진리를 적용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바로 이해하기 전에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결코 믿음이 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도 나오듯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지식과 믿음과 신뢰입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대화 속에서 이 단어를 저는 내 주치의를 완전히 믿습니다. 와 같은 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신뢰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도록 우리를 그에게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어느 곳에서 믿음이 발견되는가입니다. 실제적인 의미로 이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자기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믿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만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가 성경을 읽을 때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책이 당신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아들이며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면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사실들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을 참조하십시오. 세 번째, 믿음의 바른 대상은 또한 무엇입니까?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대상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친척이나 친구나 혹은 비행기나 엘리베이터와 같은 비생물체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무작정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정작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대상에 놓여야만 합니다. 당신은 어떤 비행기가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당신을 실어 나를 것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비행기의 비행사가 비행법을 잘 알고 있어서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안착시킬 것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당신은 심지어 그 여행이 신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당신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작 당신이 그 비행기의 좌석에 자리를 잡고 앉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당신은 그 믿음을 실행한 것이 됩니다. 바로 그 시점까지 당신은 그것에 대해 말하고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주장하였을지라도 그것은 사실상 믿음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비행기에 올라타서야 비로소 당신은 진정으로 그 비행기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실천적 행동을 수반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참 믿음의 대상이시라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십시오. 중요한 일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졌느냐가 혹은 또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졌느냐가 아니고 그의 믿음의 대상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만일 그의 믿음이 어떤 성인이나 성모 마리아나 어떤 우상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종교 자체나 선행이나 혹은 침례의식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이 확실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과 갈보리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리우신 것을 믿고 심지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까지 다 믿는다고 하여도 실제로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당신을 내어 맡기어 의뢰하기 전에는 당신의 믿음은 그리스도께 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모범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신앙의 모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영예로운 믿음의 장이라고 일컬어지며 참 신앙이 있는 걸출한 인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 백부장은 그리스도가 단지 말씀 한마디로 자기의 종을 치료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경우는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8절에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녀는 오직 유대인만을 위해 예비되어진 빵, 즉 구원의 부스러기라도 이방인인 자신에게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겸손하고 지속적이었습니다. 끝으로 믿음의 보상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참 믿음은 절대 보상을 받는 법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의뢰하여 헛되게 된 경우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세 가지의 것들을 가져야 합니다. 지식, 믿음, 그리고 신뢰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믿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모든 죄인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구주께서 가라사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내게로 오는 자마다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기독교 신앙의 기초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들으신 강의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에 많은 은혜가 임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위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는 빛이 되며 영혼을 지탱하는 양식일 뿐 아니라 당신의 삶을 기쁘게 되도록 고안된 설계입니다. 다음 강의도 함께 하시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지침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또 세상의 모든 뉴스들 다 지나가고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변하지 않는 소식과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도 이 소식과 이 진리는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신다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방송은 지난 43년간의 역사와 북남미의 250여 개 지역 방송을 비롯하여 8개 언어 방송국을 가진 미국 최대의 기독교 선교 방송국입니다. 이곳 BBN에서는 날마다 어떤 사역을 하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청취자분들께서는 매우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BBN 산하에서 성장하고 있는 저희 한국어 방송에서 어떤 사역들을 소개하며 전하고 있는지도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 소식을 알고 싶은 분들은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중앙에 있는 BBN 지구촌 소식지 신청이란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궁금해하신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소식지를 보시면 방송을 통해 은혜받은 청취자 간증과 BBN 소식을 소개하며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양하고 유익한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중앙에 준비된 BBN 지구촌 소식지 신청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신 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주일 드라마 초대교회 시리즈 아홉 번째 이야기 최초의 집사들 번역 김성인, 구성 차은경, 연출 최혜심

0: 더 스토리 위드 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누가의 편지인 이 부분은 초대 기독교회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도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이 도전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심을 보여줍니다. 누가가 그의 사랑하는 친구인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이 편지는 전직 로마 군인이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가이어스와 노상 강도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도비아에 의해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데오빌로가 누가의 편지를 공부하기 위해 그의 집에 모인 성도들을 향해 인사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 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누가가 감화를 받은 이 편지를 연구하는 모임에 계속해서 찾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첫 시간부터 이곳에서 함께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공부하는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저희가 누가의 편지에 담긴 말씀들을 통해 주님에 대해 계속해서 배우는 동안 저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그가 쓴 진리에 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배울 과는 두 가지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정죄입니다. 이것은 공평함이 부족해서 오는 것으로 우리 모든 이들이 각자 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첫 번째 문제와는 연관이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자라나는 성도들의 몸의 조직과 관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도비아는 그 초대교회 시절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왜 누가가 그의 편지에 이 사건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 우리가 배울 과가 이 두 가지 논점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명확히 밝혀줄 거라 믿습니다.
2: 고맙습니다, 데오빌로. 그리고 우리 주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과를 기도하며 준비할 때 성령님께서는 제가 잔혹한 노상강도 집안에서 자라난 청년으로서 훈련받았던 기억 일부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전할 이야기에 대해 더욱 명확히 이해를 돕게 해주실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 성장하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존중하도록 가르침을 받지요. 그들은 생명은 신성하기 때문에 도둑질과 살인은 그릇된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오며 받은 가르침엔 근신, 존중 혹은 다른 이들에 대한 깊은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15살 때 전 예수님을 만났고 그 모든 것이 변화됐지요. 몇 달 동안 전 날마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특권을 누렸는데 주님은 제게 사랑하는 법과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지기보다는 주는 법을요. 그리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힘은 겸손에서 발견된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란 우리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용서할 때 발견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죠. 또한 모든 사람들은 존엄, 존중함으로 대우를 받아야 함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보이신 본을 실행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을 보이지 못하는 일부 초대 기독교인들의 행동과 태도에 마음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0: 안녕하세요, 스테반 형제.
1: 도비야,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요즘 굉장히 바쁘게 지내시죠?
0: 제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뿐인데요. 스테반, 저도 형제를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이 말씀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 아주 좋은 평판들을 하는 것을 계속 듣고 있어요.
1: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할 때 친히 주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0: 아, 저 가이어스 형제님을 찾던 중이에요. 혹시 그분 보셨나요?
1: 아, 예. 바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여기 계셨는데. 아, 저기 계시네요. 아, 이쪽으로 오시네요.
0: 가이어스!
2: 도비야. 자네 벌써 돌아왔나? 오늘 전달해야 할 배달물들을 다 전한 듯해. 하나님께서 이토록 빠른 젊은 발을 주신 것에 감사하네.
0: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뭐. 제가 좋은 음식과 생필품을 들고 미망인들과 어린 자녀들이 사는 집에 갔을 때 그들의 얼굴 가득한 기쁨을 보는 게 정말 좋아요. 아, 그런데 두 분 혹시 최근에 니콜라스를 보신 적 있나요?
1: 아니요. 한동안 얼굴을 못 봤는데요.
2: 나도 그래. 실은 그와 그의 가족을 본 지가 몇 주나 됐어. 왠지 오늘 아침에 그들 생각이 나더군. 그래서 방금 자네가 물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자네와 니콜라스는 정말 절친한 사이였지 않나. 그래서 자넨 그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 거라 생각했지.
0: 저희가 요즘 정말 바쁘게 지냈잖아요. 그래서 전 단순히 최근에 우리가 만나기 힘들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죠. 오늘 더 이상 제가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이젠 가서 그 친구를 찾아봐야겠는데요.
1: 도비야,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0: 그럼요. 같이 가주신다면 대환영입니다.

니콜라스와 그의 가족은 안디옥성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 후손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헬라인이었죠. 그의 아버지의 오랜 인생의 꿈은 그의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그의 아버지는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안드레가 길가에서 슬픔과 절망, 낙심과 상처 입은 채 앉아있던 이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처소도 마련해 주셨죠. 니콜라스는 저보다 몇 년 더 손위였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몇 달 동안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 후에 니콜라스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여동생은 예루살렘에 남았죠. 그들은 이제 새로 시작되어 자라고 있는 초대교회에서 열정적인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는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매우 신실하게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했죠. 예수님께 대한 그의 헌신은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를 찾아야겠다는 마음이 매우 강하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작별 인사도 없이 그렇게 훌쩍 떠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스데반과 함께 니콜라스와 그의 가족이 살았던 곳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동안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0: 니콜라스와 그의 가족들을 찾으십니까?
1: 네. 최근에 그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0: 그 사람들 멀리 이사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2: 저희가 어디로 가면 그들을 찾을 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0: 당신들 그 십자가에 처형된 나사렛 교도의 제자들이요?
1: 네, 맞습니다.
0: 니콜라스가 당신들이나 당신들이 속한 무리와는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 않는 것 같던데요.
2: 저 실례합니다만 형제님, 어떻게 그런 것을 아시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니콜라스 형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0: 니콜라스와 그의 어머니가 당신들 조직 안에서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하더군요.
2: 그의 어머님이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던가요?
0: 저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 이상은 전혀 몰라요. 하지만 니콜라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도 그 때문에 깊이 상처를 받았어요.
3: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이 우리에게 쓰라고 기증한 건물로 발걸음을 향하는 동안 제 마음은 몹시도 아팠습니다. 니콜라스는 그렇게 쉽게 상처받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분명 무슨 일인가 일어나서 그의 영을 상처 입혔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스테반과 저는 그에게 상처를 준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라.
4: 안녕하세요, 도비아, 스테반. 두 분을 보니 정말 반가워요. 두 젊은이가 제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군요.
2: 사라 자매님, 주님의 일을 위해 늘 애써주심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1: 사라 자매님은 여기 정말 오래 계셔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매님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문제의 답을 아실 것 같아요.
4: 노력해보죠. 두 분이 걱정하고 계신 게 뭔가요?
2: 혹시 니콜라스가 멸시를 받는다고 느끼게 만든 무슨 일이나 혹은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4: 아버지가 강도들에게 살해를 당했다는 그 헬라인 젊은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 예, 바로 그 형제예요. 혹시 그를 매우 심하게 다루었다는 사람을 보시거나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4: 아마 한 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니콜라스가 우리에게 음식과 생필품을 갖다주는 새로운 사람들 중 한 명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전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못 들었어요. 다만 니콜라스가 화가 많이 난 것처럼 보였고 얼굴에 슬픈 빛을 가득 띈 채 빈손으로 가더라고요. 그 후로는 본 적이 없어요.
1: 그 남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4: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지난 한 달 동안만 우리랑 같이 일했던 게 다였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아마도 히람이었던 것 같은데.
2: 예. 저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매우 엄격한 바리새인 그룹의 지도자였어요.
4: 네, 그 사람이 맞아요. 그 사람 말은 잘하는 것 같아도 다른 이들에게 사랑이나 배려는 없는 사람이에요. 특히 예루살렘이 아닌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는요.
1: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라. 한 가지 부탁을 더 드려도 될까요?
4: 물론이지요, 도비야. 무슨 부탁인가요?
1: 하나님께서 우리를 니콜라스와 그의 가족에게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더 이상 어떤 문제도 야기하지 않고 이 문제의 근원적 원인을 알 수 있게 지혜를 얻기를 기도해 주세요.
3: 저는 이 문제를 조사함에 있어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 당시 17살로 매우 어린 나이였고 제 권한을 넘는 지역에 개입해 있을 경우 제 자신이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진심으로 저로 인해 저희 집안 어르신들이 모욕을 당하게 되거나 문제를 일으키기 원치 않았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먼 타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몇몇 미망인들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슬프게도 그들 대다수가 날마다 공급받는 음식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그러한 일이 지난달에 막 시작됐음도 제게 보고가 됐습니다. 일부는 음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지만 전 그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초대교회엔 부유한 성도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고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자라나는 수요에 늘 넉넉히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밤늦게 마침내 니콜라스와 그의 가족들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0: 누구세요?
1: 니콜라스, 나 도비아야. 안에 들어가도 될까?
2: 지금은 별로 자네를 보고 싶지 않아, 도비아. 제발 그냥 가줘.
1: 제발, 니콜라스. 잠깐만 안에 들어가게 해줘, 응? 네가 너무 보고 싶었어.
2: 늦었어, 도비아. 우린 곧 안디옥으로 돌아갈 예정이야. 그리고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1: 우리의 우정과 그간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을 생각해서라도 아주 잠깐만이라도 얼굴 좀 보게 들어가게 해주면 안 될까? 고마워, 니콜라스. 정말 고마워. 마침내 널 찾게 돼서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2: 날 찾았다고?
1: 그래, 며칠 동안 계속 찾았어. 보고 싶었어. 가이어스, 스테반, 사라와 다른 많은 사람들도 널 보고 싶어해. 우린 너와 너희 가족을 사랑해. 그리고 그렇게 작별 인사조차 없이 네가 떠난 게 무엇 때문이었는지 의아해했었어.
2: 우린 이 땅에서 이방인이야. 우리가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편이 가장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
1: 왜 그렇게 갑자기 태도가 변하게 됐는지 나한텐 말해주지 않겠어?
2: 네가 정 그렇게 고집한다면, 도비야, 어쩌면 넌 이 일을 알고 있을지 몰라. 하지만 편애와 차별이 교회 안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져 오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아. 난 내 자신이 꼭 아웃사이더처럼 느껴졌어. 하찮은 거린이 된 것처럼. 그런 행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곧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라신 가르침과는 전혀 달라.
1: 불과 며칠 전에 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그 이후로 널 찾아왔던 거야. 난 네 말을 믿어. 니콜라스, 내가 그토록 상처를 받아왔다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리고 베드로님과 다른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 하지만 그분들도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이런 용납하기 어려운 태도들은 그들의 무지함에서 비롯되어 온 것이라 믿어.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게 할 테니 내 말을 믿어줘.

니콜라스는 좋은 집안 출신의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유한 분은 아니었지만 그의 가족들을 위해 헌신했던 가장이었죠. 그의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그들 가족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분명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니콜라스가 예루살렘 성 전역을 두루다니며 일자리를 구했지만 실패했던 것이었어요. 이러한 일들은 그의 좌절감을 더 크게 했고 그의 섬세한 성격을 더 자극했지요. 그가 처한 비극적인 곤경과 고통의 현실은 저로서는 마치 날카로운 칼에 마음이 찔린 듯 했습니다. 저희 친아버지, 형제들, 그리고 숙부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사람들의 물건을 강탈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죄를 지었던 기억이 났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밤, 어두운 밤거리를 걸으며 예수님께서 저를 그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기억이 났고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향해 다시금 강렬한 감사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전 가이어스와 스데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니콜라스를 찾았다고 알렸지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그가 왜 사라졌는지에 대해 우리가 우려했던 것에 더욱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가이어스와 스데반은 그 문제에 대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0: 이제 저는 특정 사람들의 그룹이 날마다 음식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 방치돼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가르침의 부족 때문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저는 우리 12명의 사도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관리하는 일에 지나치게 몰두해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분량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은 게을리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회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신실한 제자들 중 7명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초대교회의 행정관리와 섬기는 책임을 지정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최우선의 관심을 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 맞습니다. 맞는 얘기야.
2: 곧 회의가 소집됐고 몇백 명의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참석했지요. 사도들에 의해 그들에게 전해진 제안은 이유 없이 채택됐습니다. 저는 공회에서 첫 번째 초대 기독교회 집사들로서 선택된 이들의 이름이 호명될 때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 중 두 명은 제가 매우 사랑하는 친구인 스테반과 니콜라스였기 때문이죠. 그러한 발표 후 사도들은 모두 이 집사들로 선발된 이들 위해 안수하고 기도해 주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의 수도 급속히 늘어났지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믿음에 순종했으며 히람과 그가 속한 율법적인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곧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에 순종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게 되었지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인간의 마음에 적용될 때 선입견들과 몰인정한 태도들조차 사랑과 인내, 용서, 친절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성숙하게 자라기 위해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줄 사람들에게 의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즉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 말씀하신 사건을 겪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이 되어 영적인 성숙에 이르기 위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과 공부에 의지하게 되죠.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히람처럼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역시 때때로 다른 이들에게 자비롭기보다는 비판적일 때가 더 많아왔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보인 자비의 크기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엄과 존중으로 대하는 것이랍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거듭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이 여러분 삶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 당하도록 보내신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내면의 이야기에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일 드라마 초대교회 시리즈 아홉 번째 이야기 최초의 집사들 출연 서령범, 서혜정, 김종환,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번역 김성인, 구성 차은경, 연출 최혜심이었습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가족 출입력이며 동력하기를 원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을 지금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또 간증, 복음전거 사역에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혹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셨는데도 답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ITL 카드를 신청하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번거롭지만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귀한 이메일이 간혹 스팸 메일로 분류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보내주시는 이메일도 소중하게 여기며 기다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관하여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바로 저 유명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바로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웃이 아니라 비켜가야 하고 무관심해도 괜찮은 그런 귀찮은 존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으로 삼고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를 쓴 기자는 3장 4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 믿음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선한 삶을 살아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같은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이 복음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어떤 철학자는 내가 오늘 진리를 깨달으면 내일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즉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증거이겠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청취자들이 오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경건이 참된 본질과 신앙적 우려의 특성을 알고자 하는 분과 또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교훈을 실천하고자 하는 분들께 한국어 성경대학에서 제공하는 요한복음 강해를 공부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캠벨 모간의 대표 강해에서 요한복음 강해를 총 20회에 걸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공부하시면 그리스도의 순결한 교훈을 알고 그 깊이로 이르는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지금 등록하여 공부하길 추천하며 주소는 bbnbi.org입니다.

0: 구원의 선물을 온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인도하셨고 우리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 줄 믿고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나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예배함이 성도의 특권이고 능력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의 은혜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심령들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0: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묶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미란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물이 마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당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신현호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 날마다 보혜사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을 지나오며 크고 작은 순간마다 함께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단지 예배의 형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지난 한 주 부족했던 저희의 마음과 삶을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모인 모든 이가 거칠애가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참된 교제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는 저희의 믿음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좇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그리워 나왔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마음이 설득되고 삶이 변화되어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분들의 아픈 곳마다 치유의 손길을 더해 주시고 비록 예배당에는 함께하지 못하여도 마음 많은 이 예배와 이어져 주님의 위로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난주 유수와 EM의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회심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도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지기를 바라며 또한 과테말라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선교팀에게도 부족함이 없이 그 사역을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회 리모델링을 통해 교회가 새롭게 단장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수술을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회복의 과정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속히 강건함을 되찾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고 저에게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이영섭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목사님께서는 우리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하셨고 또 볼티모 장로교회 원로 목사로 섬기고 계신데요. 오늘 은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메시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매일 새벽이면 늘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한세영 목사님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 건강한 몸으로 훌륭한 목회자,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목회자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인상 쓰지 말고 좀 웃으면서 친절하게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복밖에 생겼는지.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시 한번 합시다.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주 안에서 계속 복 많이 받으세요. 참복은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육신도 강건한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복 많이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은혜의 선물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고 생각이 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이 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됨을 믿어야 합니다. 은혜는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은혜는, 크게 하십시다. 은혜는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은혜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한 천국 가게 된 것, 오늘도 뜨겁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스탠리 잔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만일 교회가 없었다면 나는 이 땅에 생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스탠리 잔스는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때 교회는 나를 강하게 해 주었습니다. 내가 소망을 잃었을 때 교회는 나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교회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나를 구원함으로 새 생명을 안겨주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 속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체험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은혜
중심적 세계관이 있음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제적 은혜를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요, 그 은혜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 은혜 안에 내 수고도 있습니다. 내 땀 흘림이나 내 모든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수고해서 내 모든 이러한 그 땀을 흘려 추수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은혜 안에서 수고했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한 은혜 중심적 세계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됨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1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물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뜨겁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라는 말은 헬라의 원어에 보면은 칼라라는 말입니다. 이 칼라라는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짜.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선물. 하나님이 대가 없이 선물로 주신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기쁨. 은혜와 기쁨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으면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한없이 기쁩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은혜의 선물, 두 번째는 믿음의 선물, 세 번째는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제일 먼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두 번째 나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이 세 번째 나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은혜, 믿음, 구원이 몽땅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크게 하십시오. 믿음의 결국, 즉, 다시 한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한번 따라 볼까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나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값없이 선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은혜를 받았고 값없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빗보가였으므로 사도나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따라해 볼까요? 오직, 크게 합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쳐다보고 하지 말고 옆에 분 쳐다보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말씀 보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하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 앞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많이 힘입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 자신을 똑바로 발견할 때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허물과 실수가 많은 죄인이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완전한 성인 군자와 같은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성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밝은 빛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세상에서 나 같은 악한 죄인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뜨겁게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자기에 쌓인 선물이라는 이야기는 한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큰아들 가정과 작은아들 가정이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댁에 들려서 추석을 잘 보내고 이튿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 간직하고 또한 남은 음식을 잔뜩 싸서 주려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작은 며느리는 돈도 잘 벌고 좋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잔치 음식 안 가져가겠습니다. 소신껏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며느리는 음식을 싸주지 아니하고 수원에 사는 큰 며느리는 잘 못 사니까 검은 보자기에다가 바리바리 잔뜩 음식을 싸서 주었습니다. 송편도 또 인절미도 호박전, 고구마전, 고추전, 취나물, 산나물, 도토리묵 잔뜩 싸서 주었습니다. 두 아들딸의 가정은 조용히 인사를 드리고 이러한 시댁을 떠났습니다. 함안 휴게소에서 잠시 내려서 쉬고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싸주신 음식들을 남편이 화장실 가는 동안에 쓰레기통에 몽땅 버려버렸습니다. 집에 막 도착하니까 시어머니는 이때쯤 되면 집에 도착한 것 같아서 큰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큰애야, 이번에 네가 수고 많이 했다. 정말 고맙구나. 작은 며느리 눈치챌까 봐 내가 싸준 검은 보자기에 300만 원 넣어두었다. 너희들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옷도 하나 사 입도록 해라. 손자들도 좋은 거 사서 주어라. 그리고 애미가 날품팔이에서 품싹으로 받아서 모아둔 돈인데 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5천 원짜리도 있단다. 다음에 또 벌면 너희들에게 줄게. 그 말을 들은 큰 며느리는 하늘이 노래지면서 허겁지겁 함안 휴게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벌써 쓰레기통 갈아치워버려서 검은 보자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생병이 났습니다. 300만 원이면 미국 달러 돈으로 약 한 3,000불 정도 됩니다. 이 30불도 아니고 300불도 아니고 3,000불을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렸으니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뭐 한 가지라도 사면 시어머니께서 받은 그 돈으로 샀다고 하면서 평생을 가슴 아래를 안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큰 며느리는 300만 원 잃었지만 3,000만 원 이상의 뉘우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며느리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요즘은 쓰레기를 그냥 버리지 않냐고 쓰레기통 몽땅 내용물을 다 확인하고 버린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매일
하루라는 선물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 때로는 알 수 없는 보자기 속에다가 우리에게 선물을 넣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그 보자기를 풀다가 그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조금만 겸손했다면 보자기 속에 숨겨진 그 귀한 선물을 만날 수 있는데 참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선물을 받지를 못하고 그 귀중한 선물을 쓰레기통에 내팽겨치고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며느리처럼 하나님의 보좌기 속에 그 하나님께서 그 보좌기 속에다가 숨겨 있는 이런 숨어있는 선물을 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귀중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큰 은혜의 선물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지나온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에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됨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여전히 불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햇빛도 공기도 생수도 모든 식물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제일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가게 된 것, 오늘도 뜨겁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경기도 광주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막사의 사회 노벨상까지 받으신 한국의 유일한 신앙인이요 또 독신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신실하신 장로님이셨습니다. 제가 1969년도에 군목에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군목들이 원주 일군 사령부에서 인격 교육을 받을 때 김용기 장로님을 초청 강사로 모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김용기 장로님은 자신이 몸소 앞장서서 실천하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모범을 보이시면서 교육을 시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직접 신앙교육, 정신교육, 심리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동굴학교에 들어와서 몇 주일만 교육을 받으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돌아갑니다. 이 소문이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군대에서도 무이탁사병, 문제사병, 영창에 있는 사병들을 가나안 농군학교에 보내면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은 문제가 많은 전과자들, 이 전과자들만 한 100여 명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첫 시간 식당에 모두 모아놓고 이 장로님은 썩은 사과 한 박스를 가져다가 썩은 사과를 쫙 나눠주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과자들이
이거 썩은 사과 아니야? 썩은 사과야. 썩었어. 수근수근합니다. 이 사람들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돼지인 줄 아나?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고 정과자들이라고 해서 취급 사람 취급 안 하고 무시해서 이런 썩은 사과 먹으라고 한다고 막 홍성성거리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야유를 하고 야단드립니다. 바로 이때 장로님은 손뼉을 탁 트면서 여러분 썩은 사과 아무도 먹을 수 없지요. 없습니다. 오늘 이 썩은 사과는 아무도 먹을 수 없습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이 사과 상자에 있을 때 그 상자 안에 있는 많은 사과가 모조리 썩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한 사람의 정신이 있었고 한 사람의 생각이 있었고 한

있습니다.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참 구세주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전과자들이 멍땅 눈물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 되었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썩은 사과 하나 때문에 다 썩어 들어갑니다.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나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썩은 생각을 가지면 나 혼자만 썩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가정, 친구, 친척, 교회까지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받은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서 부흥할 수도 있고 교회가 병들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천지가 큰 기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오늘 내가 내게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을 천국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메시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선물,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면서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시 양손을 가슴에 대고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메시아 장로교회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가운데서 귀한 대단히 지금까지 있으니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메시아 장로교회 사랑하신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메시장님을 존경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메시아 장로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늘 앞에 나와서 은혜의 선물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초도 1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메시아 장로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부흥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한성영 목사님 하나님께요 귀하게 붙드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에게 영력과 체력과 지력을 더하셔서 살아낸 약물들을 저 영원한 천성문까지 인도하기에 피곤함이 없도록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수술을 받고 요양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 주셔서 더 건강하고 튼튼한 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크게 일하시며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의 영광 높이 나타나는 귀한 우리 목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더하셔서 살아난 양들을 잘 보살피게 피곤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과 또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온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힘있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제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입으로만 그치는 감사가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드리는 감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물질로 여러 가지의 제목으로 드리는 물질의 감사,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마음, 주일 헌금, 감사 헌금으로 친교와 구제와 선교와 모든 이 제목들마다 하나님 그 드린 마음의 중심을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물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하늘의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또 누리면서 풍성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중심을 드리는 그들의 마음과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도 우리의 모든 기업도 주님의 손길 가운데 의탁하고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7월은 믿음의 달인데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영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수술을 잘 마치시고 정말 좋은 의료진, 모든 간호한 손길들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시술을 잘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퇴원하셨고, 그리고 지금 휴식 회복을 하고 계신데 한 주 동안은 좀 절대 안정이 필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주부터는 이제 설교를, 주일 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사역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건강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유스 EM 수련회 있었는데요. 잘 마치고 은혜 받고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는 목요일부터 이제 우리 주일학교 VBS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료 라인 댄스 반 광고인데요. 8월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우리 메시아 성도라면 누구나 다 무료로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문자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의사항 있으면 권사님께 여쭤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직자학교 8번째 모임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구역별 릴레이 금식 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메시아 잔치까지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 구역 순서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구역장님들 통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 8월 구역 예배, 수요 예배 시간 변경된 거, 나머지는 주복 광고를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친교는 이원재 집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해주셨고요. 배창순 권사님 해주셨습니다. 헌화는 김종순 권사님 생일을 맞아서 또 배창순 권사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로 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이영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내어주시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보호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남 성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2장에서 15장 말씀입니다.
4: 제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라. 육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휼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어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구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쟁이는 괴휼을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휼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에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2: 제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폐망케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종용을 얻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슴을 탕패하는 자가 있느니라.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4: 제14장.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배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폐려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기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2: 제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배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여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범례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술을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설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잠언 12장에서 15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오늘은 6절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앞부분을 좀 나누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빌라도 앞에 서게 되고,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치적 생명을 좀 더 유지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군사들에게 맡기고, 그 군사들은 예수님의 그 얼굴을 때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6절로 가보겠습니다. 19장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물 대야를 가져오라고 해서 손을 씻는 것이 이때였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은 그의 손을 깨끗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음의 죄악은 씻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오래된 신조인 사도신경에서는 예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의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는 만족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더 두려움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주님은 이제 대답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1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죄의 차이점 그리고 심판의 차이점, 그러니까 죄와 심판의 차이점이 거기에 잘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자들은 가장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들은 빌라도가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비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빌라도를 면제하지는 못했어요. 빌라도가 이와 같은 자세를 취했다고 해서 그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었죠. 12절로 가보십시오. 그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제 당시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빌라도는 그분을 놓아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그분을 믿지 않았던 거죠. 뭐 믿을 리가 없죠. 그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해야 했던 로마 공의의 심판이 아닌 한 값싼 정치인의 손에 이리저리 노란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그가 로마를 전복하려 했다는 죄명으로 보고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반역죄가 될 것이고 빌라도는 그에게 그런 죄가를 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로 공의를 걷어차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통치권이, 그것이 교회이건 정부이건 어떤 권력층에 있건 간에 그 하나님이나 인간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 권력이 있을 때 그 권력이 얼마나 정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무섭게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19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시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성경에는 박석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박석, 우리 지금 성경에는 돌을 깐, 그렇죠? 리토스 틀로토스, 틀로토스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로마식으로 재판을 집행하는 그런 자가 앉는 자리였습니다. 가이사는 어느 곳에나 갈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나 움직일 수 있는 박석을 가지고 다녀서 그곳에 리토스 트로토스를 세우고 거기에서 판결을 선포했던 것이죠. 아마 예루살렘의 어떤 곳에도 그와 같은 장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에케 호모 거리에 약 한 뭐라 그럴까요? 한 30m 아래 정도 있는 그러한 거기에 있는 낡은 돌이 아마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박석 또 돌을 깐 뜰이지 않는가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읍시하소서 읍시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 예수께서 보이신 위엄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신문을 받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냐 가이사냐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죠. 종교 지도자들도 선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가이사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무서운 선택을 하게 되죠. 뭐라고 그럽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가이사를 선택하며 부르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선택을 해야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적그리스도인가?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자기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라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반대를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가이사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16절을 볼까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우리는 너무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귀가 따가울 정도로 신앙생활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상 가장 비열하고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또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나타난 놀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멈추어 이것을 여러 다양한 입장에서 좀 살펴보면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는 화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의 좌석이 되는 거죠. 이것은 거룩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완전한 사죄가 이루어진 곳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곧 심판의 장소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 대신 자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로 십자가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족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 희생이었어요. 주님께서는 구세주이며 세상 죄를 위해 스스로 희생지물이 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향기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그분께서는 죽은 십자가, 그러니까 심지어 십자가 죽음에도 복종하며 나아가셨던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믿는 신자들에게는 대속의 십자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의 자리를 대신 취하시고 여러분이 서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서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주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받으신 고난이 대단히 크십니다. 그분께서는 불의한 자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느 방면에서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었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는 화해라고 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 대속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 뭘까요?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는 승리인 동시에 사단에게는 패배의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사단이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승리였어요. 그러나 사단의 머리는 여지없이 부서지고 또한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은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는 오직 잔인한 살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 예수를 봅니다. 사단은 예수를 보았습니다. 한 인간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불법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이끌고 갔던 거죠. 이것은 시편 94편 20절로 21절 말씀하심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윤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라는 말씀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요한복음 19장 17절로 18절을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시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랬어요. 요한은 십자가가 그 십자가 사건의 광경을 우리 가운데 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장소만 매우 상세하게 언급할 뿐인데요. 고든 장군이라는 사람은 골고다로 보통 알려진 도시 내의 한 지점에서 회의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도시 외곽에 돌이 많고 해골 같은 구조를 지닌 곳이 본래의 골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은 오늘날 고든의 갈보리, 고든의 그 골고다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그러한 그 장소를 아마 보시게 됩니다. 어쨌건 여러분, 모든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들은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에 대해서 레위기 4장 12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관한 예언들을 성취하셨듯이 구약의 모형들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의 희생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 밖으로 끌려나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는 우리 주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장 19절을 볼까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를 조화시키려 애쓰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복음서들은 각각 다른 것이죠. 각각의 복음서들은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네 복음서들을 함께 묶어서 십자가에 대해 기록한 완전한 문장을 그러므로 찾아야 되는 것이죠. 20절로 22절까지를 볼까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것은 당시 종교 언어인 시브리어와 또 문어

이 뽑았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4절 그 우리가 쭉 보았어요. 여기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죠. 어떤 복음서 기자도 그리스도의 죽으신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십자가와 십자가 사건에 대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베일에 가려두셨어요. 백성들이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암흑이 덮였다고 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섬뜩한 자세한 것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곳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난 한 처리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세상 죄를 위한 처리이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 주신 그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그 암흑 속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확실히 그분의 옷은 농부의 옷이었지만 좋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군가 그분을 위해 이것을 만들었을 겁니다. 군사들은 이것을 제비 뽑았어요. 비록 이 로마인들이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5절로 27절을 볼까요? 25절로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27절까지 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했던 것처럼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사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어머니와 관계는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되실 겁니다. 그분의 부활은 마리아의 이름을 영원히 결백하게 할 것이고 마리아에 대한 부정 시비는 이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모든 다른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실지라도 결코 마리아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셨어요. 정말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 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에 마리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록을 하고 있지가 않지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그에게 부탁한 대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돌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부사로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느니 참으로 파수꾼의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은 고린도 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넘치는 사랑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절에 보면 넘치는 사랑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그대로 따서 넘치는 사랑으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종교지요. 제가 방금 기독교를 종교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그렇게 쓴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독교는 사실 종교 이상의 것이죠.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종교가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종교라면 다른 종교는 종교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근데 어쨌든 제가 편의상 기독교를 종교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이제 표현할 때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였는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을 성령의 열매라는 이름으로 쭉 열거를 하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쭉 나가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극치, 사랑의 절정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의 극치, 사랑의 절정, 그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위대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정말 멋진 말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정말 멋진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멋진 말 하는 거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이게 또 별개의 문제지요. 사랑에 대해서 멋진 말 하는 것은 문학적인 재능만 있으면 뭐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말만 멋지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 자기를 아프게 한, 자기에게 고통을 준 누군가를 용서하는, 또 용서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속썩이는 자식과도 같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 다 들으셨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또 음행하는 사람도 있었고 성도들 간에 고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읽어보시면 아, 그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구나,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별로 편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근심, 걱정, 눌림, 눈물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근심, 걱정, 눌림, 눈물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시죠. 그런데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근심 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근심 중에 이미 방문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시는 그랬으니까. 다시는 내가 근심 중에 너희에게 찾아가기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한 걸 볼 때 사도 바울은 이미 근심 중에 마음의 어떤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언제 사도 바울이 근심 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느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난 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고린도 전서에는 사도 바울이 근심 중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 만났다 이런 표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일단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의 문제와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심 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언제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썼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근심 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온 뒤에 눈물의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심 중에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만나고 온 뒤에 왜 눈물의 편지를 썼느냐? 그 이유는 사절에 나온 그대로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뭐 굳이 뭐 눈물의 편지를 쓸 이유도 없었겠죠. 마음에 눌릴 필요도 없고 또 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방문도 하고 글도 쓰고 그렇게 한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늘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는 것도 결국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이죠. 부모님들의 사랑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자식 잘 돼야 될 텐데 이 자식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늘 걱정하고 늘 노심초사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2절과 3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3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2절과 3절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이 말을 사실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쉬운 말로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쉬운 말로 한번 그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러분에게 근심을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근심을 끼치면 여러분이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내가 기뻐하면 여러분도 기쁠 것입니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랑에 대해서 배울 것이 있는데 여러분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2절과 3절 말씀에 의하면 사랑은 근심을 끼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것 이런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근심할까봐 어디가 아파도 아프다는 말씀들을 안 하시죠. 왜 그러냐?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식 걱정할까봐 염려할까봐 어디 아파도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극치, 사랑의 절정이 뭐냐? 그거는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의 극치, 절정은 용서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랑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5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음행한 그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아주 심하게 공격한 그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을 심하게 공격했던 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절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5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1차적으로 누구를 근심케 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을 근심케 한 거예요. 근심케 했다 하는 이 말은 아프게 했다 그 말이에요. 고통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아가서는 결국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것이다. 그게 그런 뜻이죠.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근심을 줬느냐?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심하게 공격한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면서 막 공격하고 비방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9장 1절부터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케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의 비방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주 굉장히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를 비방했지만 왜 나에게 그럴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아주 호되게 책망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심하게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또 리더가 있었겠죠? 그 리더가 오늘 이 본문 고린도 후서 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용서해 주라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을 결국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징계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서 그 사람 징계한 것 잘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딱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을 징계했어요. 사도 바울을 막 공격하고 비방하고 교회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혼란을 자꾸만 초래하니까 교회에서 안 되겠다. 이 사람 가만두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징계를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 벌 준 것, 징계한 것, 그거는 잘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어떻게 징계를 했을까요? 뭐 교회에서 징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심한 거는 이제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죠. 징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8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일단 혼자 찾아가서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 말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을 같이 데려가서 한 번 더 그렇게 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도 듣지 않으면 온 교회에 말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쫓아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미워서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세기처럼 이제 교제도 안 해주고 교회도 못 나오게 하고 상대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문제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 아픔을 준 사람, 사도 바울을 심하게 공격했던 사람,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참 큰 고린도 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했느냐? 징계를 받고 이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자,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예.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이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해주고 사랑을 나타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나타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8절에서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랬는데 이거는 번역을 잘못한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그에게 나타내라 단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문제예요. 그때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주고 이제 위로해 주고 사랑을 나타내 주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당신은 사도도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사도야. 이러면서 막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온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용서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회개했으니까 이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자기를 아프게 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큰 고통을 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지만 이제는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고 우리가 사랑해 주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용서를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랑과 용서를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죠. 7절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참 마음이 힘들었겠느냐, 얼마나 참 마음고생 많이 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는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주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첫째는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서하면 여러분들이 내 말에 결국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하는 거죠? 예,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입니다. 용서라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자,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이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형제가 잘못을 하고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주라고요?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하루에 일곱 번 잘못하고 일곱 번 용서를 빌어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는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용서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해 주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기분은 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분 이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자분인데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 막 잡아가고 또 수용소에 보내고 그럴 때 이분이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줬어요. 그때 이 코리는 사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아버지가 이제 자기 집에 비밀방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을 숨겨줬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온 가족이 다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수용소에서 돌아가시고 언니도 결국 수용소에서 죽고 이 사람만 이제 살아서 결국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전쟁 끝나고 나치 망하고 이제 수용소 다 이제 그거 없어지고 이제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됐어요. 자유의 몸이 되고 난 뒤에 이 코리텐붐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랑을 증거하고 용서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책도 여러 권 썼지요. 근데 이분이 그 쓴 책 가운데 읽어보면 이런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날 독일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었는가 하면 자기가 그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자기에게 정말 못되게 했던 그 간수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본 순간 여러분 참 어떻게 했어요? 그 기분이. 자기 언니는 그 사람 때문에 죽었어요. 원수예요, 원수. 근데 코리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사랑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하는 그거예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하고 이제 악수를 쭉 하는데 그 원수 같은 그 인간도 악수하려고 저기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줄이 점점 짧아지면서 그 사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자기 언니를 죽게 만들고 수많은 유태인들을 참 괴롭힌 그 못된 그 간수인데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해야 되나? 내가 용서라고 설교도 했고 용서도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코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리야, 용서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네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는 용서해야 된다. 계속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사람이 탁 다가왔을 때 악수를 하면서 당신이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지만 내가 용서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을 허그해 줬어요. 허그하고 용서해 주었더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진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그런 간증을 이 코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내 감정적으로는 용서하는 게 진짜 어려울 수 있어요. 보기만 하면 미운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를 실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기 싫어도 내 마음은 안 내켜도 정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시고 악수해 주시고 허그해 주시고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러니까 용서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 말로 바꾸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한 것이니.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랑 대신에 용서를 넣어도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 저는 늘 저희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잘못한 것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야 되고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늘 이 말씀 보면 우리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용서해야 하는가 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에게 속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고린도서 2장 11절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거 보니까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사탄에게 속는 거다 이 말이죠. 사탄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용서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용서하지 마.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 사람 용서해 주려고 그래. 미워해도 현찮은 사람이야. 너 용서하면 안 돼. 용서하면 너 지는 거야. 너만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야. 용서하지 마.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속삭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 잘 되는 거 원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노리는 것은 우리 불행해지는 거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망하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사탄의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만 불행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분노, 또 내 마음속에 미움 이런 것만 늘 가득하게 되고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도 안 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계속 미운 감정만 올라오고 그래서 결국 나만 불행해지는 것이고 내 마음의 평화만 없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 정말 용서하기 싫지만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용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당장 평화가 찾아오잖아요. 미운 감정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요. 기쁨이 찾아요. 그리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과 용서 말로 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근데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많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오늘도 길을 찾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연극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감독하시는 연극입니다. 그런 면에서 크리스찬 삶은 특별히 공연이나 연기가 아닌 순종이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감독하시는 연극 가운데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공연이나 연기가 아닌 순종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므로 기쁨과 평안이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감독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아니면 자신이 감독이며 주연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박관념 속에 살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혼의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감독으로 모시고 인생을 아름답게 펼쳐나가며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BBN 한국어 복음 대화방에 방문하셔서 구원의 소식을 접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유대사에서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민감한 문제거든요. 이건 나중에 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 일제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민감한 문제지요?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세금을 내라라고 한다면 당신은 율법의 정신에 위배된다 해서 아주 모독해버리는 거죠. 사람들 떠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율법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로마에 거역하는 반역하는 반역자로 몰아낼 수 있잖아요. 굉장히 교묘하게 작전을 짜고 질문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질문 안에도 얼마나 이렇게 제약된 모습이 들어있는지 보게 됩니다.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이렇게 있고 소풍 와가지고 노는 아주 행복한 그런 그림들, 그죠? 그런 걸 보고 자기들은 이 여호와이신은 뭐라고 이걸 천국이다. 미움이 없고 전쟁이 없고 사랑이 가득한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야 이런 천국에 참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은 천국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말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연속으로 살펴본 두 가지 비유죠. 자, 그 2주 전에 본 천국의 비유는 어떤 비유였습니까? 주인이 포도원 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품꾼들이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나중에 죽여버렸죠. 두 번째 종들 더 많이 보는데 또 역시 때리고 죽여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 존경할 것이라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마지막으로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악한 포도원 품꾼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악한 포도원 품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것이고 물론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죽여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돌이 머리돌이 된다는 말씀을 내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렇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지난주 본 또 천국의 비유죠.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놨습니다. 초청을 하러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소를 사서 가봐야 된다. 나는 또 뭐 밭을 사서 오늘 품보러 가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안 왔단 말이야. 이 종들이 잔치는 준비되어 있고 임금이 잔치는 준비되어 있고 종들을 다시 보내죠. 그러니까 어떤 청함 받은 자들은요, 그 종들을 때려서 죽이기까지 해버린 거죠. 그랬을 때 임금이 그 청함 받은 자들, 처음 청함 받은 자들 어떻게 해버립니까?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립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로 말씀하세요? 천국 비유. 여러분, 그런 천국 비유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비유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청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멸하고 말을 불살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거부한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실제 죽으시고 부활을 성천하신 이후에 한 3, 40년 지나죠.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예루살렘이 포위됩니다. 그 성 불질러버립니다. 돌, 그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어린아이들 바위에 맺혀버립니다. 정말로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예수님 그 말씀 알고 계시죠. 그렇게 될 걸 알고 계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희들이 지금 귀가 가려져 있고 눈이 가려져 있구나.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를 죽여버린 그 예루살렘 성이 AD 70년 어떻게 멸망했는지 우리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되는 그 방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은 이런 곳일 거야 상상하고, 그 천국을 좋아해서 따라 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 말씀에 이런 천국은 겁이 나서 도망갈 천국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천국관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 오히려 버림을 받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요, 기이하죠. 사람이 보는 때 너무 기이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확장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고자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손에 의해서 살해당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석이 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첫째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나라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오직 예복을 입은 자들, 일한 것도 없이 한 것이란 것은 죄밖에 지은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저는 자나 몸 불편한 자나 맹인이나 속이나 어느 누구라도 다 들어올 수 있는데 뭐만 입으면 돼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 예복이란 것이 바로 의의 세마포, 예수님의 자기 피로 입혀주신 의의 세마포. 그래서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큰 환란 가운데 나오는데, 그 큰 환란 중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큰 환란을 통하여 자기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런 병들고 싶었어요? 가난하고 싶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싶었습니까? 이런 남편 만나고 싶었어요? 이런 아내 만나고 싶었어요? 이런 자녀 원했어요? 근데 내 삶,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통하여, 아, 이 세상에 어떤 소망들이 꺾여지고, 이 세상에 바라볼 수 있는 그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사는 게 이게 다가 아닐 텐데, 뭔가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7년 동안 진리를 찾는다고 다 찾아봤대요. 절에도 가보고, 이단에도 가보고, 이곳저곳 다 가봤대요. 어떻게 하면 진리를 찾을까? 그래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알겠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쓰레기인 줄 처음 알았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자신이 삶을 추구했던 그 방향성과 전혀 반대되는 방향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은 정말 예수님의 그 피로, 그 환란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를 드디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에게 닥치는 환란조차도 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이 되는 거죠. 이게 영원한 복이라는 거죠. 그 환란 없었다면,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 복 받았다 그럴 거고 평안하게 살았다, 죽을 때도 평안하게 잘 죽었다 하지만 그 결론이 뭐가 되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건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의 길이 밝아 보이나 그 필경은 멸망이로다. 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가치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의 제자들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뭘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버려진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에 붙는 자들도 세상에서 버림받은 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승승장구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죠. 기이하도다. 적은 무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느니라. 그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게 다? 우리 평소에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왜 자꾸만 잊어버리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천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의 잘못된 천국관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천국이 어떤지를 알고 믿게 되는 일들은,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되는 것이지, 이건 뭐 사람이 설득한다고 요렇거든 믿으라 아 이제 내가 알았어요, 내가 탁 알아들어 잘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믿고 갈게요,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모여야 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이렇게 심어주셔야만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거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결심해서 갈 수 있는 길은 결코 아니란 말이죠. 이걸 좁으면 좁은 길이라 그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비유했죠. 세 가지 비유 말씀 후에 뭐 연결시켜 보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에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씀 뭐가 되어버린 거죠? 걸림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이러면 구원 받을 줄 알았는데, 이러면 상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걸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걸려 넘어지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걸림이 되었다면 그게 걸려 넘어져서 깨어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를 제거해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서 내가 꼼짝달싹 못하고 항복해야 될 지경에 이르면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상대방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종종 화상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화상을 되게 심하게 입은 사람이 붕대를 풀잖아요. 예, 화상 치료하고 붕대를 풀었을 때 그 일그러진 얼굴을 봤을 때 그거를 보면요 뭘 깨버린, 뭐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깨뜨린대요. 자기 얼굴을 직시하지 않고 그를 깨뜨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불이에요. 우리 앞에 딱 비춰주니까 세상에 그동안 율법 지켜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그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황자임을, 나병 환자임이 드러나잖아요. 으악하고 자기를 쥐어 뜯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찢어 밝혀버린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채워주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추운 날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요, 그 어떤 분이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청소를 5천까지 해야 되니까 혼자서 한 서너 시간 하셨을 거예요. 또 한 분이 또 아프시고 두 분 나오시니까 제가 지켜봐서 한 5-6시간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칭찬하고 설교를 해라 그러더래요. 제 아는 어떤 동기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 칭찬을 착 해놓고 그래 놓고 설교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게 하려고 딱 자기들이 작전을 다 짰어요. 작전을 딱 짜서 예수를 이제 고발하기 위해서 질문하러 온 거예요. 설교 온 건 없는데 갑자기 이 말씀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우리 장로님들이 미리 수요일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저에게 공격이 오기 시작을 해요. 뭐 장원 씨 목회자 협의회 신년 할례회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목사들 그거는 교단 교파 상관없이 개신교는 다 모여요. 거기 참석한 사람 세 사람이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지난주에. 뭐냐 하면 그 목회자협의 뭐 기독 장원식 기독협의회 산하에 있는 이단대책협의회에 제가 고발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그 우리 경상노회 쪽으로 제가 경상노회 소설 경상노회 쪽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넓은 게 이장훈 목사 신학을 좀 조사해 주십시오. 뭐 11조를 폐지한다 또는 주일 성수를 폐지한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어떤지 알아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저를 그래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3명 있어서 감사해요. 정보를 미리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대비를 하라.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라. 우리 주일 성수한다. 11조 내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라고. 11조 봉투도 없는데 뭘 11조를 내요?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우리 앞으로 이런 일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래요. 소환하면 제가 소환에 응하죠. 가서 당당하게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완성 이후로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날을 귀하게 여기면 그날 귀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에 귀하게 여기면 되는 것이고 나는 하루를 귀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주일날 꼭 일하는 사람은 수요일날 나는 하루 하나님 앞에서 쉬겠다 그렇게 정하면 되는 거죠. 연보도 마찬가지거든요. 십자가로 다 이루다 하고 나서는 사도들이 어디 한 곳이더라도 12조는 말이 없어요. 전부 연보거든요. 연보는 사랑의 나눔이에요. 그래서 연보도 자기가 마음에 자원해서 하면 돼요. 나는 10의 1조를 하고 싶으면 10의 1조 하셔서 해도 돼요. 나는 10의 2조 하고 싶으면 10의 2조 하세요. 10의 3조 해도 되고요. 10의 9조 하셔도 돼요. 그건 자기 마음에 원하는, 성령이 임하면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지 이걸 법으로 정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신교단에서도 합동에서도 그렇지만 주일서도 11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됐다 해서 제명된 사람 많이 있어요. 대구에 뭐 실로암교회도 있고 뭐 저 언약교회도 있고 몇 곳에 있어요. 그 뭐 고신대 강사로 나가는 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제명이 된 분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주 미미하니까 이걸 시비라고 외부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태클 걸어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미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많이 봐요 그래? 그래서 자꾸 많이 오니까 세상에 6시까지 온다니까 뭐 이상할 거야. 2시간 반씩 걸려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경상노예로 공문이 왔는데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들으니까 서기 목사님이 아니 당신 그 임의단체죠. 그 연합회 이런 것은. 그런데 어떻게 공식적인 노회에 어떤 특정 목사를 조사하러 가느냐. 이거 우리 받을 수 없다고 돌려보내면서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녹취를 하든지 동영상을 확보하든지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면 조사할 의향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못 받는다고 돌려보냈다 그래요. 뭐 그건 일단 안 됐어요. 그럼 앞으로 끊임없이 이런 문제는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불러가지고 딱 말의 올무로 잡으려고 할 거예요. 말의 올무를. 참 한편으로 감사한 거 있죠. 이야 나 천국 갈 소망이 생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유대교에서 어떻게 되래요? 출교 당하는 거예요. 출교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두렵다면 제가 18년 동안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들은 자들이 즉 바리새인들이 올무에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바리새파는 평신도 운동이니까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지도 계층에서 누구를 같이 보냅니까? 헤롯 당원들. 헤롯 당원은 이 사복음서 얘기 한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에세네파 뭐 이 요 사람들 바리새파 평신도 그 성경 율법 지키자는 운동 중인. 그다음에 사두개파는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다음 주에 또 나와요. 사두개파는 현실 정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사두개파. 그다음에 에세네파. 굉장히 바리새파보다 더 바리새파가 에세네파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열심 당원들, 젤럿 당원들, 이 사람들은 자칼에서 칼 품고 다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로마의 요인들 암살하는 그런 열심 당원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열심 당원들은요, 이 세금 거부 운동을 합니다. 로마의 세금 받지 말자. 그래서 예수님 사후에도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로마의 세금 받지 말자고 반역한 무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도 이러한 세금이라서 합당치 않아요. 자, 이러한 파당이 있는데 그 중에 바리새파하고 헤롯 당파하고는 전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이예요. 헤롯 당원은 누구 지지하겠어요? 헤롯 지지하는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헤롯 지지하는 헤롯 당원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둘이서 마음을 맞추어서 누구 잡으러 왔어요? 예수 잡으러 온 거예요. 어제의 적이 공동의 적을 만나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러 왔어요. 자, 16절 자기 제자들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진짜 좋은 말 하죠. 이야 정말 내가 우리가 당신을 보니까 선생님은요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그러면 믿어야죠. 이게 뭐예요?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 아무도 끌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높은 사람이라고 다르게 대하고 가난한 사람 다르게 대하지 않더라. 남녀노소 구별 없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 똑바로 전하더라. 아, 그러면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딱 아부를 해놓고 하는 말이 17절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안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라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헤롯 보고도 뭐라 그래요? 여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똑바른 말 하는 줄 압니다. 여기서 욕말하고 저기서 조말하고 그렇게 안 한 줄 아니니까 똑바로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런 유대사에서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은 아주 민감한 문제예요. 유대사에서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내느냐 이 민감한 문제거든요. 이건 나중에 쭉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 일제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민감한 문제지요?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세금을 내라라고 한다면 당신은 율법의 정신에 위배된다 해서 아주 모독해버리는 거죠. 사람들 떠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로마에 거역하는, 반역하는 반역자로 몰아낼 수 있잖아요. 굉장히 교묘하게 작전을 짜고 질문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질문 안에도 얼마나 이렇게 제약된 모습이 들어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 질문을 얻어 그들의 속 의논해보고 다 아시잖아요. 악함을 아시고 이러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을 테스트로 온 거죠.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자,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요. 그 하루 품삯 하는 돈이 하루 품삯 되는 동전인데 요 데나리온 안에는 그 누구 형상과 무슨 글이 있느냐 하면 그 시저. 예, 우리는 가이사죠. 가이사. 케사르. 가이사르. 이 가이사의 얼굴 형상과 그 밑에 신의 아들 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 동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동전에는 얼굴 사람 얼굴 뭐에 있는지 아세요? 5원짜리 동전에는요? 학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제 봤습니다 제가. 100원짜리 동전에는요?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어요. 세종대왕이 1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로마의 이 한 대는 동전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 품삯. 여기에 누구 얼굴이요? 가이사의 얼굴 상이 있고 그 밑에는 신의 아들 이렇게 신의 아들 이렇게 글자가 새긴 그 동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동전을 굉장히 꺼려하는 겁니다. 십계명에서 뭐가 있어요? 형상금지. 형상금지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동전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대체 동전도 만들었었는데요. 형상이 없는 다른 구리 동전을 만들어서 한 데나리온과 비슷한 동전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그걸 통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세금 내도 된대요.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율법에 철두철미하게 살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형상물을 가진 동전도 끌려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 사람들이 동전 들고 온데 마치 뭐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가이사 얼굴이 그려져 있는 신의 아들 그 동전을 들고 와서 딱 왔다고 해서 이미 다 준비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네 동전 한번 보여라. 딱 보여주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형상은 가이사 얼굴 밑에는 그런 신의 아들.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 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예수를 떠나가다 올무를 걸려고 했다가 올무에 걸 수가 없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바쳐라 라고 대답을 해버렸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국가에 세금 내는 거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께서 바치고 그 로마 황제니까 하느님께서 하느님께 바치려 했으니까 내야지요. 또 사도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바울 사도 같은 게 그때 국가는 누가 국가예요? 로마예요. 로마의 세금 내는 마땅하다 그랬거든요. 경찰력, 정당 권력에 복종할 수 마땅하다 그래요. 위에서 주신 근세가 굴복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독재자들 앞에서도 아, 위에 주는 근세니까 엎드려서 절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마땅히 세금 낼 것, 세금 내는 그 내용하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내용은 달라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짜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가 뭐였어요? 예수를 올무에 걸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로마 황제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답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예상 답을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못해. 전혀 예수님이 그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 친절 만드신 분이에요. 지혜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을 더 이상 답 못하게 만들어버리는데 이건 단지 국가에 세금 낼 건 내고 하나님께 바치는 바치라 요 정도로 답하기 위해서 이 말씀 하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국가 세금 내는 건 당연해요. 그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이겁니다. 이 말씀이 뭘까. 여러분 일제강점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총회에서 한국교회 그때는 뭐 총회가 분리되지 않아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물론 일본 경찰의 강압이 있어서요. 여기에 반대해서 감옥에 가고 순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국가적인 의식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동방요배했어요. 예배드리다가 12시 딱 되면 사이렌이 울려요. 12시 딱 되면 어디를 향하여? 일본의 신사를 향하여 절을 했다니까요. 이 국가의식이다. 이거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동방유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제강점기 때의 주부를 하나 봤습니다. 박물관에. 세상에 이 주부 순서에 동방유협의 순서가 들어있더라고요. 12시 동방유협에. 여러분 이게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했던 모습이에요. 거의 8, 90%가 다 그렇게 했어요. 8, 90%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일본의 전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의 그 전쟁 승리를 위해서 교회에서 헌금도 했고 시국 강연도 막 수백 번 수천 번 했어요. 자 이런 일에 앞장섰던 그 목회자들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친일 인명 사전 만들 때요, 친일 인명 사전 만들 때 반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뭐 국가 국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돈을 내가 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자 이러한 일제 강점기의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왜 또는 교회 지도자들만이 아니고 그냥 세상에 돈 많은 근세자들 부자들이 왜 친일을 했을까요? 그러면 대단히 지식층에서 친일 한 사람 많거든요. 지식층들이 왜 그랬을까요? 한국의 상황을 보고 뭐 능력이 있어서 유학을 가거나 일본을 본 거예요. 일본이 서구 문물을 먼저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때 자동차 없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뭐가 있어요?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군함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한번 보고 나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도 일본을 따라잡을 수도 없고 일본에게 붙어야만 우리나라가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을 한 사람도 우리가 일본에 붙어야만 우리 한국을 보존하겠다는 애국심의 발로라니까요. 야 지금 친일파들 굉장히 기분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다 그래요. 설마 이 일본이 망했느냐 생각이. 설마 이 일본이 망했느냐. 자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했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서 잡혀 바벨론 포로서 돌아왔지만 400년 동안 나라도 제대로 유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거대한 로마 제국이 이 유대 땅을 집어삼켰습니다. 로마가 망할 것을 생각했을까요? 물론 로마가 망할 것 생각한 사람도 혹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로마를 의지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의 치하에서 로마에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더 쉽게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삽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라지면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질문합니다. 대한민국이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살고 있죠. 대한민국이 없으면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우선이에요? 대한민국 우선이에요? 저는 목사들이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요? 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또 유대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로마가 있어야 유대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질문이에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과 말씀으로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의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비비안 사역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저희 사역의 물질로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현재 재정 상태를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비비안 사역의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선교 후원을 방문하시면 오늘부터 BBN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도 하고 있지만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정도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성경을 보면서 마치 짙은 안개처럼 하나님 사랑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죄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 십자가에 주어진 죄사함으로 인해 나의 죄가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자 죄인인 나와 십자가 사이에 서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믿어졌고 그분의 사랑에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죄인이었음을 떠올리며 십자가를 묵상해 본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가깝게 느껴져 여러분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놀라운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 더욱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분은 저희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문하셔서 오늘 꼭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증거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BBN 한국어 방송의 ITL 카드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ITL 카드를 통해서 그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접해드릴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제공받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전도하는 일에 나이가 많다고 혹은 늦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뉴욕주에 있는 오스트베이 감리교회의 찰스 맥코이 목사님은 71살에 새 출발을 했습니다. 인도 선교사 한 분이 설교를 한 후에 교인들에게 선교사 지망을 호소했습니다. 한 사람도 희망자가 없자 담임 목사인 맥코이 목사의 의향을 들었는데요. 71살이라도 늦지 않았소 라고 하는 질문에 늙은 나무에 더 좋은 열매가 맺힐 수도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날 결심을 하고 선교사가 된 맥코이 목사님은 86세 나이로 하나님 곁으로 갈 때까지 15년 동안 중국의 아편 중독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쓰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세상 사는 모양을 보면 결국 누가 크냐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듯 싶습니다. 누가 더 많은 돈을 가졌는가?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졌는가? 누가 더 큰 집을 가졌는가? 혹은 누가 더 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기준들로 세상이 온통 시끄럽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9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오늘도 주님은 모두가 크기를 바라는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스티븐 이야기 첫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평안과 기쁨으로 이끌어주지는 못하지요.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도 처음에는 이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그저 운동선수로 성공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기 전까지 그 어디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1: 아, 메퍼스 부인?
2: 네.
1: 아기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 심한 탈수 상태였어요. 저희가 정맥 주사를 놓았는데도 아기가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심한 혼수 상태예요. 최악의 경우엔 아기가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안 돼요. 태어난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된 아기라고요.
1: 부인, 일단 진정하시고 잠시 댁으로 돌아가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변화가 생기면 저희 쪽에서 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3: 여보세요?
4: 스티븐 아기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부인. 하지만 2주 정도 병원에 더 입원해 있어야 해요.
3: 살아났군요. 근데 입원을 왜 2주일이나 하죠?
4: 간호사들이 아기의 혈압을 높이려고 하다가 아기의 다리에 너무 많은 열을 가해서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피부 이식술을 받아야 합니다.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다행히 화상에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는 더 많은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순간순간 그 위기와 직면해야 했습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 해서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그의 탈출에 관한 것으로 스티븐 맥퍼슨의 실화입니다.
5: 제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1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아기였을 때 아버지가 마을을 몰래 빠져나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와 외조부님이 저를 기르셨죠. 외할아버지는 불법으로 위스키를 제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술은 외할아버지 당신이 가장 많이 드셨는데 외할아버지는 술에 취하실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심지어 엽총을 사방으로 휘두르곤 하셨습니다. 그때 자주 도망을 다닌 덕분인지 아기 때 화상을 입었던 제 다리는 어느새 튼튼해졌죠. 제가 9살 때 외할아버지의 술주정에 지친 어머니는 결국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한 뒤 외할아버지 댁으로 놀러 갔는데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셨어요.
6: 얘들아, 네 엄마가 이 혈압이 때문에 너희들을 데려가 버렸구나. 그런데 난 정말로 너희들이 그립단다. 나도 이 모든 게 달라지길 바랬는데 난 너무 늙어서 쉬이 변할 수가 없구나. 난 너희들과 내 엄마에게 잘하지 못했지만 요즘 너희들을 정말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로 자라주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단다.
5: 1년 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우리는 다시 외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7: 얘들아, 너희들도 내가 일 다니는 그 집 부인 알지? 그분이 거실 탁자 위에 항상 성경을 펼쳐진 채로 놓아두시길래 내가 그분이 밖에 나가실 때마다 조금씩 읽었거든. 그 다음에 나도 내 성경책을 하나 샀지. 그리고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 말씀은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말씀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지. 여기 나오는 사람은 너희들을 의미한단다. 그리고 이 할머니도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대. 정말 굉장하지 않니?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지.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뿐이야. 주님, 제가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5: 그때 전 12살이었어요. 저와 남동생은 기도를 했고 그 후로 몇 주 동안은 날마다 성경책을 읽었죠. 제 또래 친구들이 알아보고 나서 놀리거나 핍박을 하기 전까지는요. 그때 저는 그리스도와의 사귐보다는 친구들과의 우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 형제를 주일학교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잘 가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교회 장로님들이 크게 싸우시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고 다시는 교회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15살 생일이 찾아왔죠.
3: 엄마가 널 위해 뭘 사왔게, 스티브?
8: 우와, 전자기타네요? 우와, 이건 너무 멋져요. 고마워요, 엄마.
3: 네가 갖고 싶다고 자주 얘기했잖니. 그나저나 이제 소음이 끊이질 않겠구나.
9: 형, 나 작은 북 하나 사야겠다. 그럼 우리도 진짜 밴드를 만들 수 있을 거야.
10: 좋지. 같이 연주할 애들을 몇 명 더 모집해서 그룹을 결성하고 연습을 시작하자.
9: 그 멋진데요.
10: 학교에서 다음 달에 쇼를 연대. 우리가 분명히 우승할 거야.
5: 비록 쇼에서 꼴찌를 하긴 했지만 우리는 나이트클럽에서 연주를 해달라는 제의도 받았죠. 하지만 다른 남자애들의 부모님들이 반대하셨기 때문에 밴드는 해체되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야망도 끝났답니다. 그러나 이번엔 트랙팀 코치가 제게 또 다른 목표를 주었습니다.
8: 엄마, 할머니, 코치님이 저보고 학교 대표 트랙팀으로 들어오래요.
3: 잘 됐네.
7: 그럼 연습은 언제 하는 거냐?
8: 방과 후에 연습한 다음 선수 전용 버스로 집까지 데려다 준대요. 그리고 코치님이 저더러 정말 빠른 다리를 가졌대요.
5: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첫 대표팀 통지서를 받았고 그 후로 매년 경기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저는 크로스컨트리, 각종 릴레이 경주 등 코치님이 저를 필요로 하는 모든 경기에서나 뛰었고 겨우 고1의 나이에 세상의 정상에 올랐답니다. 저는 500야드 단거리 경주에서 두 번이나 우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죠. 선수 전용 버스는 늘 편의점에 차를 세웠는데 우리들 중 몇 명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도 건포도 케이크를 훔쳤죠. 그리고는 버스에 돌아와 앉아있는데 가게 매니저가 제게 왔습니다. 매니저는 가게 안에 어두운 방에 저를 가두고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0: 네, 아저씨.
1: 경찰서로 따라와.
0: 저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1: 넌 절도죄로 잡힌 거야.
0: 애들 대부분이 다 그랬었어요. 저만 그냥 운 나쁘게 잡힌 거라고요.
1: 그래도 훔치는 건 안 돼.
0: 제발 절 좀 보내주세요.

0: 스티븐 맥펀슨의 어머니신가요?
1: 네, 전데요.
0: 대기 아드님이 컴포더 케이크를 훔치다가 적발됐습니다.
1: 스티븐, 너 배고팠니? 우리 집에도 먹을 게 많이 있는데.
0: 이 일은 아드님의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만약 또 다른 말썽을 일으킨다면 교정학교에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드님과 좀 더 대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2: 제가 했던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 한동안 머릿속에 떠다녔습니다. 그래서인지 얼마 후에 열린 500야드 단거리 경주에서 지고 말았죠. 그 후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기까지는 두 달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기록은 들쭉날쭉했고 달려야 하는 목적이나 동기도 점점 시들해져서 연습에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연습에 빠지고 집에 있는데 두 명의 남자가 집에 찾아왔답니다. 외할머니가 그분들을 부르신 듯 했죠.
3: 이 아이가 외손자인가요?
4: 아, 네, 맞습니다.
3: 안녕. 우린 네가 트랙팀에서 2위를 기록하는 선수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1위로 바꾸실 수 있단다.
2: 네, 목사님. 저도 알아요.
3: 하나님과 함께 1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보여줄게. 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했어. 그는 예수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거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이 말씀엔 너와 내가 모두 포함돼 우리는 모두 구세주가 필요하니까.
4: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3: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스티브, 그분은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 그 외에 다른 길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말한 게 이해가 되니, 스티브?
2: 네, 목사님.
3: 성경에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약속하고 계시단다. 너도 지금 그렇게 하겠니?
2: 네?
3: 지금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느냐고 묻는 거다.
2: 아니요, 목사님. 아직은 아니요. 저는 저희 트랙팀과 코치들이 비웃을까봐 영접을 거부했죠. 목사님은 저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전부터 인종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곤 했었는데 1971년에 인종 폭동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선생님이 눈앞에 안 계시면 그 누구도 안전함을 느끼지 못했죠. 인종차별에 관한 문제들은 고등학교 졸업반 때에도 계속돼서 심지어 파티에서 두 명이 살해되는 사건까지 일어났죠. 전 흑인 학생들의 숫자가 우세한 대학에 갔지만 거기서도 역시 편협함을 목격했습니다. 전 대학교에서도 트랙팀에 가입을 했죠. 그리고 그해 여름 강철을 용접하는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2주 후에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4: 아, 스티븐, 이게 무슨 일이니? 네 손이 왜 이렇게 됐어?
2: 장갑을 잡으려고 손을 뻗다가 손이 컨베이어 벨트 안에 껴버렸어.
4: 아, 세상에, 손은 괜찮은 거야?
2: 네, 다행히 손은 붙어있는데 너무 아파서 이젠 일하러는 못 나가요. 저 정말 일도 잘했었는데.
4: 스티브, 주님께서 지금 너의 주의를 끌려고 하시는 거야. 그분은 네 손을 잃게 하실 수도 있었어. 그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2: 그해 여름, 처음으로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마리화나를 흡연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남동생에게 나쁜 본이 되어서 그 아이도 법을 어기며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얼마 후 제가 속한 팀이 첫 육상 경기를 위해 여행을 갔는데 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학교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경기에 나갔던 팀 성적은 형편없게 나왔고 코치는 제게 화를 냈습니다. 결국 제가 팀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코치들 중 한 명이 다른 코치들이 보는 앞에서 제게 욕설을 퍼부었고 화가 난 저는 권총을 구해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했죠. 하지만 그때 마침 같이 일하는 해군 두 명이 제게 그리스도에 대해 전했는데 저는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대신 자살하려는 마음도 접었답니다. 그 후 제 차가 도난을 당했는데 제게는 그 일이 너무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남동생은 곧 교도소로 수감될 예정이었고 제 삶도 계속 비틀거리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절망에 차서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1: 너 오늘 밤 유난히 조용하구나, 스티브. 네 동생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다.
4: 그 녀석, 거기서 지내는 동안 교훈을 얻어야 할 텐데.
1: 우린 너희들을 올바르게 키우려고 교회에도 보내고 노력했는데 그앤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
2: 전 그 애랑 충분히 말을 하지 못했어요.
4: 그게 무슨 뜻이니?
2: 늘 제 사는 일과 계획에 바빠서 그 애를 위해 시간을 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차가 있다면 그 애를 보러 갈 텐데. 너무 화가 나요. 누군가 그런 식으로 제 차를 도둑질해 간 걸 생각하면.
4: 세상은 완전하지 않단다, 스티븐.
2: 1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리화나를 끊었지만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어느 날 밤 친구와 함께 해군기지에서 열린 한 댄스 파티에 갔는데 거기에서 제 차를 발견했답니다. 우리는 그 차를 군사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 해군을 용의자로 구금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군은 자신을 속인 딜러를 원망했습니다.
1: 그래, 네 차는 돌려받았니?
2: 아직은요. 경찰에서 압수해놓은 상태예요. 아직도 조사 중이래요. 경찰에서 딜러를 찾으면 그 사람을 데려가서 심문할 거래요.
4: 그럼 네 차를 갖고 있던 그 해군은 풀어줬니?
2: 네. 전 그 사람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도 역시 희생자니까요. 알고 보니 딜러는 거의 죽어가는 중이었고 그 때문에 당국에선 그를 심문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의 유죄가 인정되지는 못했지만 경찰은 제게 차를 돌려줬습니다. 다음 해 봄, 하루는 학생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 한 남자가 성경책을 낀 채로 걸어 들어오더니 제 옆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5: 형제님에게 뭔가를 좀 전해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2: 네, 괜찮아요. 아무데도 갈 일 없거든요.
5: 전 그냥 형제님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먼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형제님, 혹시 형제님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2: 그가 제게 읽어준 말씀들은 제게 친숙한 것이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말씀들이 제 마음 안에서 불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 라고 대답한 뒤 그와 함께 사주의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셨지요. 하지만 그 후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혹시 누군가 내가 저 사람과 함께 기도한 걸 보았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 비밀스런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마약에 대한 욕구도 술에 대한 욕구도 다 사라졌죠. 6월쯤 조모님이 먼저 제 변화를 눈치채셨습니다. 조모님은 제게 구원을 받았는지 물어보셨고 전 사실대로 고백했죠. 조모님은 모든 이들에게 다 알리셨답니다.
4: 언제 구원을 받은 거니, 스티브?
2: 4월이요.
4: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2: 몇 명만 알아도 금방 소문이 나니까요. 그럼 동생이랑 친구들이 절 비웃을 거예요.
4: 그 애들은 신경 쓸 거 없다. 넌 그저 이제부터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돼.
2: 저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6월에 읽기 시작해서 10월에 성경 전체를 통독했죠. 저, 할머니, 음? 잠깐 시간 좀 되세요?
4: 그럼 되고 말고.
2: 할머니, 제가 크리스천이 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전 별로 좋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4: 난 네가 변화된 게 보이는데, 스티븐. 넌 이전과 달라졌어. 성경은 우리들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신단다.
2: 저 사실은 동생이나 친구들이 절 놀릴까 봐 그동안 제 차 안에서만 성경을 읽었어요.
4: 그래서 지금 그 애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잖니?
2: 하지만 저도 부끄러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전하지 못한 것도 마음에 걸려요. 얼마 전 할아버지의 옛날 술친구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에게 주님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자에게 경고하지 않은 채 그가 죽으면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했어요, 할머니.
4: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같이 들리는구나. 그렇다면 넌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이지?
2: 저는 이웃 사람들과 대학 친구들 그리고 트랙팀 동료들에게 주님을 전해야 해요. 그런데 전 겁쟁인걸요.
4: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실 수가 있어, 스티븐.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오.
2: 할머니, 앞으로는 매주 할머니와 함께 교회에 가야겠어요.
4: 그래.
2: 이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6: 다음 주에 우리는 스티븐이 그 맹세를 완성하기 위해 세상의 반을 어떻게 여행하게 되었는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려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사슬에 매여 있든지 지금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셔서 그분께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출연 김기흥, 정연경, 유재상, 이명숙, 정은석, 현경수, 한신정.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스티븐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오직 하늘의 기쁨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인간의 뇌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역엔지니어링입니다. 사람의 뇌는 각각의 세포가 수천의 다른 세포들과 연결된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독특한 디자인이 인간 뇌에 지적인 능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뇌는 너무도 복잡해서 현대의 가장 첨단의 수학도 뇌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과로 과학자들은 컴퓨터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효과적인 중성 뇌투익 칩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중성 실리콘 중성 네트워크는 인간 뇌를 조잡하게 모방한 것입니다. 이 인위 네트워크들은 전혀 스스로 배우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많은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시켜 3차원의 이미지들의 특징들을 기억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이 중성 네트워크들을 이들이 전혀 본 적이 없는 이미지들에 노출시켜 이들이 자신들의 기억과 이 새로운 이미지를 비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새로운 이미지가 3차원의 이미지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시험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보고하기를 이 네트워크가 비록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미지의 일부만을 보았기는 했지만 결국 깊이를 판단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과학자들은 더 좋은 컴퓨터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뇌의 디자인을 연구함을 시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 과학자는 자기들이 역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과 배우는 과정이 진행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인간의 뇌를 만드신 창조주의 천재성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성 실리콘 중성 네트워크는 인간 뇌를 조잡하게 모방한 것입니다. 이 인위 네트워크들은 전혀 스스로 배우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많은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시켜 3차원의 이미지들의 특징들을 기억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이 중성 네트워크들을 이들이 전혀 본 적이 없는 이미지들에 노출시켜 이들이 자신들의 기억과 이 새로운 이미지를 비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새로운 이미지가 3차원의 이미지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시험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보고하기를 이 네트워크가 비록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미지의 일부만을 보았기는 했지만 결국 깊이를 판단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여전히 로마의 사형틀로 보인다든지 또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로밖에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남들보다도 먼저 또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나에게 일찍 주셨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사명도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였는데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다른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명까지도 함께 축복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오해를 사거나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입는 경험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는지요? 성경에 따르면 용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슬픔과 회개가 없는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게 죄 지은 사람까지도 조건 없이 용서하라고 합니다. 진실된 용서가 우러나지 않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유감과 분노를 표시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진실로 경험해보지 못했음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방송가족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각과 이성을 뛰어넘어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마음을 열어줄 것 같다는 사람이 의외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거나 반대로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던 사람이 주님께 무릎을 꿇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써야 하고 그 상대방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BBM 방송은 이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BBM 방송의 안내와 전도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명함사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4: 조용히 해.
5: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아야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나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릴 것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만든 가릴 것이 심판자이신 창조주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줬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과 바르게 만들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누가 처음으로 동물을 희생시키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죽이시고 가죽으로 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은혜에 대한 기초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였어요. 이 중요한 세 가지 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공의. 죽은 동물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희생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와 죽음의 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였어요. 그들의 죄는 죽음이라는 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예요. 자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 동물들을 준비하셔서 죽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벌하시지 않고도 그들의 죄를 벌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자비예요. 은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입은 아름다운 옷을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 두 사람이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희생된 동물들의 가죽으로 그들을 입혀주셔서 그들에게 호의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해주시자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어요. 동물들의 피가 그들의 죄를 가려주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날 죽어야 마땅했지만 죄 없는 동물들이 그들 대신 죽은 거예요. 동물의 가죽으로 된 옷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어요.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수천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이 기록했어요. 내가 온 마음으로 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 죄인들을 다시 바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반역한 천사들을 하늘에서 쫓아내셨을 때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었어요. 하늘의 밝은 빛 가운데서 살던 이 영적 생명체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 용서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렇지만 죄에는 결과가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루시퍼와 그의 악한 천사들을 하늘의 낙원에서 쫓아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와 아내를 땅의 낙원에서 쫓아내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쫓아내신 뒤에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들을 세우시고 사방을 돌며 칼날같이 타오르는 불꽃을 두시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는 동산 가운데 있던 또 다른 특별한 나무였어요. 완전한 사람만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점점 늙어서 죽어야 했어요. 우리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흠이 없으시고 깨끗하시며 완전하시고 의로우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법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죽음으로 벌하셔야 해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위대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법들을 무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판사가 법정에서 법을 지키는 것을 거부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 판사를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축구 경기에서 주심이 경기 규칙을 무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을 위대한 심판이라고 말하나요? 나쁜 심판이라고 말하나요? 사탄은 하와가 자신의 창조주께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 분이라서 법을 어긴 사람들을 죽음으로 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나 의로우신 왕이요 온 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을 언제나 지키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이수수께끼의 답을 말해보세요. 사탄과 사람은 할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 내가 내 거룩함으로 맹세한 것이 거짓말이 되게 하겠느냐? 우주의 왕께서는 자기가 하신 말씀을 결코 번복하지 않으세요.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3: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2: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3: 네.

BBN에서 들려드리는 찬양은 매우 엄격한 검증을 거쳐서 방송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여드리는 소중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BN은 잘못된 멜로디나 리듬 혹은 가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찬양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아무리 현대적이고 인기 있는 찬양이라고 해도 성경적인 정확한 기준에 위배된다면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와 같은 원칙이 언제까지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BBN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영혼이 순수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올바른 찬양을 내보내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방법으로라도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언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즉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어떤 여성이 암투병 중에 본향인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병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지만은 암에서는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목숨을 살려두셨는지 궁금해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자기가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돈도 많지 않고 기술도 없고 또 걸을 수 없는데 어떻게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물었답니다. 얼마 후에 이분은 다른 사람들, 특히 이분의 집을 청소하는 이민자들이, 그분들이 와서 섬기는데 그 섬기는 그분들을 위해서 작으나마 간단한 방법을 생각해 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민 온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음식을 사주거나 팁을 주었다고 해요.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은 그분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고 해요. 이런 작은 일을 하면서 이분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친척들이 이분에게 선물과 돈을 주면 이분은 그 돈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데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말씀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고 하는 그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을 이분이 어떻게 진정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의 그 진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받은 대로

0: 그리고 오늘 어떻게 간단하지만 의미 있게 누구를 도와주면서 격려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인생에는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지면 삶 자체가 무너지거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예컨대 생명, 본질입니다. 사랑, 진실, 믿음, 이것은 다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반면에 비본질적인 것은 non-essential value,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상관이 없는 그런 가치를 우리가 비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좀 더 잘 먹는 것, 좀 더 편안한 집에 사는 것,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것, 혹은 식당에 갔을 때에 짬뽕을 먹을 것이냐,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이와 같은 것들은 다 비본질적 이슈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이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별해서 진짜 소중한 것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구별을 못하고 사소한 것에 자기 삶을 거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풍자 작가 중에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작품이 있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것이신 것입니다. 이 갈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이 작품을 이분이 썼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소인국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해서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 싸움의 발달이 뭔지 아시죠? 삶은 계란을 까먹을 때에 계란의 넓은 쪽을 먼저 깨뜨리느냐, 좁은 쪽을 먼저 깨뜨리냐, 이것 때문에 넓은 계란파, 좁은 계란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투쟁하며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계란 삶아 먹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뭐 삶아 먹든지 후라이 해 먹든 그건 사실은 넌 이슈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우리 인생을 걸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고 잘못되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많은 경우가 사소한 문제 때문이죠. 혹시 세계 평화 때문에, 민족 통일 문제 때문에 다툰 분 혹시 계시나요? 대부분은 밥 먹다가 싸우고 설거지하다 싸우고, 심지어 교회의 분쟁도 가만히 보면은 넌 이슈 때문에 일어나는 케이스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잘 아는 조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텍사스의 한 교회에 세독식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세독식을 할 때마다 왼발부터 씻겨주셨어요. 여기에 불만을 품은 한 집사님이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오른발부터 씻겨주세요. 이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그 다음 세독식에 또 왼발을 씻겨드리자 화가 난 이 집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건너편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이름을 오른발교회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른발이면 어떻고 왼발이면 어떻습니까? 이건 다 부차적이고 비본질적인 넌 이슈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게 되면 우리 인생의 방향도 흐트러지게 되고 삶도 삐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건강하고 열매가 있는 크리스천 삶을 누리기를 정말 원한다면 비본질과 본질을 잘 구별을 해서 본질의 우리 삶을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을 그려야 될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 말씀드리자면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존재를 도외시한 채 다른 것의 삶을 걸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고 참으로 맺어야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될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본질에 끌려가지 않고 본질이신 하나님을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이 본문에 보시면은 우상의 제물이 바쳐진 문제, 음식을 먹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물었던 7가지 질문을 다룬다고 말씀드렸죠.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이슈를 질문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사도 바울이 적어서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8장에는 우상에 바쳐진 이 재물, 즉 고기를 먹는 이슈를 가지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다신 사상을 가진 지역이 있기 때문에 곳곳에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는 밤마다 수많은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지게 되죠. 이와 같이 바쳐진 제물들은 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고린도 시장에 나와서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게 되면 이 고기는 대부분 어떤 고기일까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슈가 된 것입니다. 과연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교회 안에 두 가지 파가 나누어졌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님들, 즉 한때는 유대 종교를 믿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서 크리스천이 된 케이스,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주이시 크리스천이죠. 이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노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우상 제물은 절대 먹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면에 헬라 사상에 젖은 사람들은 why not? 고기인데 먹으면 유익한데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이것이 서로 갈등을 이루고 고기파와 비고기파가 서로 알교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바울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nothing이다. 그러므로 우상에는 생명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다. 이것이 바울의 의견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심지어 작은 소리 조차 내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4절에도 보라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우상들을 말합니다. 이방신을 말하는데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상은 성경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 아무 가치가 없는 생명도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상이 아무 가치가 없는 생명이 없는 존재라면 우상에 바쳐진 제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먹든지 먹지 않아야든지 큰 이슈가 아닌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비본질적 이슈에 속하는 것, 여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 바쳐진 제물도 넌 이슈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참 신앙의 본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은 비본질이에요. 물질이든지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그것은 다 비본질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 비본질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실망하게 되고 흠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이 아닌 하나님에게 인생을 걸게 된다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게 되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이 아침에 확인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비본질인 세상 끝에 인생을 걸고 사는 삶인지 아니면 우리의 창조자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인지 여러분과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맺게 될 열매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 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견고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비본질이 아닌 본질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려면 과연 우리 인생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꼭 가져야 될 세 가지 중심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중심축이 사랑입니다. 사랑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지식이란 단어가 나오고 사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knowledge, 지성적인 지식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때에 지식 중심으로 풀어갈 수가 있죠.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지식 중심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We all have knowledge. 사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라기보다는 고린도 성도들이 평소에 늘 하던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에요. 평소에 너희들이 늘 말하지 않았느냐? We all have knowledge.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헬라 철학을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 지식의 양을 중요하게 여겼죠. 그러므로 자기들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도 알 만큼 안다. 우리도 세상을 판단할 만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게 평소에 그들이 늘 하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지식의 기능은 우리를 세우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으로써 남들을 파괴시키고 부수는 역할을 한다 그 뜻이. 뿐만 아니라 2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많은 양의 지식을 가져도 사실은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밖에 모르는 것이지 그 나머지 세계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설명드리자면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 철학적인 지성이 굉장히 귀하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은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참 지혜를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어설픈 지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 뭔가 조금 알긴 아는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돼요.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대화도 잘 안 되고 관계도 깨어지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한국 조크이긴 하지만 그 또라이 시리즈가 있잖아요. 아무리 설득해도 대화가 되지 않는 케이스.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의학세가 새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 어학새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그 노래 혹시 아시나요? 고복수 선생이 불렀던 짝사랑에 나오는 가사. 이 어학새를 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학새는 억새 경기도 방언이라고 합니다. 억새. 억새 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아니에요. 이 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몽골 반점이 중국집이라고 이런 분들 계세요. 이 몽골 반점이 중국집이라고 계속 우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과거에 LA 시장을 역임하신 분 중에 제임스 한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분이 한국 사람이라고 얼마나 우기시는지, 한시라고 다 한국 사람인가요? 우리가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어설프게 알게 되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남들을 깔보게 되고 함부로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지식을 가졌다는 사람이 상처를 안겨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구를 봤을 때 여러분 형제나 자매를 봤을 때에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분석하고 보기 시작한다면 계속 판단하게 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지식이 완전할까요? 우리의 지성만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다 이룰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식만으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성인이 타락하게 되면 더 사악한 일도 자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의와 반칙 없는 세상을 외치면서 본인은 반칙을 밥 먹더라는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식의 한계를 말씀한 후에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진짜 중요한 것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덕을 세우나니. 여기 덕을 세운다는 이 말은 오이코노메오라고 하는 유명한 헬라 단어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이 집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동사형으로서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 build-up한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이것을 edify, 격려하고 이렇게 세운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이 사랑은 낙심한 자, 깨어진 자,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지식 중심보다는 사랑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이렇게 다루어야지 우리 사회가 밝아지게 되고 가정이 더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이 땅이 삭막하다, 세상이 삭막하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지식이 부족해서 세상이 삭막한 거 아닙니다. 물질 문명의 결핍 때문에 이 세상이 삭막해진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속에 흘러야 될 사랑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삭막하게 된 것입니다. 부딪히게 되고 작은 일에도 피키하게 되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정말 흘러야 될 사랑의 강이 흐르게 되면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있고 포용할 수가 있고 넘어설 수가 있는데 사랑이 아닌 지식만 가지고 논리만 가지고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 다툼과 상처만 남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제법 오래전입니다. 그분과 함께 올랜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 그 ABH 가입금 때문에 그 당시 그분이 신학교 이사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같이 가서 한 3일 정도를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요. 3일을 같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는 원래 본인이 굉장히 착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그렇게 알았대요. 그러니까 대학도 좋은 대학을 나오셨고 비록 가난한 집에서 성장을 했지만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착실하게 공부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평소에 늘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항상 나는 괜찮다 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혼자 살 때는 부딪힐 것이 없습니다. 혼자 사니까.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항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문득문득 만나기 때문에 나이스하게 대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매일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자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몰랐던 나의 본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쁜 놈, 못된 놈, 이상한 놈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걸 알고 나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아하,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 혼자만 착한 척했지 상대방을 만나서 관계를 맺는 상태에서는 결코 착하지 않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못난 자아를, 못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로마서 5장 5절에서 사도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이 지금 말라있는데 메마른 나의 심년 가운데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포올해 주시면, 부어주시게 되면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바꾸지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말랐던 그의 가슴이 사랑으로 채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사랑을 창조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하트는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형제자매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사랑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삶들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단어 표현 속에는 인간 사랑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사랑을 알고 사랑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알려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attention 받기를 원한다면 사랑이 있어야 돼. 하나님, 우리 가진 지식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의 양에 전혀 감동받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사랑이 흘러가게 되면 하나님이 attention 하기 시작해요. 나를 알아주기 시작하고 나를 인정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차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식 중심이 아니라 사랑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중심의 삶을 확립해야 됩니다. 주님 중심의 삶.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니. Many gods, many lords. 여기서 말하는 신은 물론 capital G가 아니고 small G입니다. 헬라의 여러 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Lord도 마찬가지 small L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당시 그레코 로만 세계에서 다신을 섬겼던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many gods, 하늘의 신, 뭐 바다의 신, 여러 종류의 신들을 그들은 섬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따라야 될 주도 여러 계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케이스에 속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차원의 신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산만하고 방향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숭배하는 신이 뭘까요? 주식인가요? 엔터테인먼트? 아니면 뱅크 어카운트? 어떤 젊은 사람에게는 전화기가 아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의 역할하기도 합니다. 다른 건 다 굶어도 괜찮은데 밥은 굶을지라도 전화기는 굶을 수가 없는, 이게 요즘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이잖아요. 오늘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수많은 잡다한 신들,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잡다한 주들,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여러분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혼란 가운데 살게 되고 산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One God,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One Lord입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기에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될, 내 삶의 중심 축을 두어야 될 하나님의 존재가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 바로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신데 이분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멀리 계시고 너무 크게 보였던 그 하나님이 퍼스널한, 가까이 계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한 것이죠.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축으로 해서 돌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받게 될 축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최소한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첫 번째로 인생의 목적이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 보시면 For whom we live.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For him we live.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 축이 하나님이 되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고 목적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모든 축복들을 공급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될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영어 성경 보시면 Through him we live.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축복은 사실은 그분에게서 온 거예요. 구원이 어디서 왔나요? 예수님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 어디서 왔나요? 예수님부터 왔었어요. 내가 지금 행사하는 능력이 다 어디서 왔나요?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장래의 소망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목적도 바로 될 수 있고 삶의 풍성함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삶, 이건 굉장히 무모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인생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구나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난관이 찾아왔을 때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에 평탄할 때도 문제가 없지만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능력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닉 브이 치치라고 하는 미국 분이 계시죠. 사실 미국 분이 아니고 오스트리아 분이신데요. 이분은 태어날 때 최츠라 아멜리아라고 하는 아주 그 이상한 질병에 걸려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가운데 태어나셨죠. 수없이 좌절도 하고 뭐 수없이 자살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쓰신 책이나 그분이 만든 DVD를 보게 되면 그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분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그 단어 속에는 나는 가능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대요. 혹시 자막 보시나요? Impossible. 예,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불가능이죠. 그런데 그걸 떼어서 읽으면 I am possible이에요. 그래서 impossible, 불가능이라고 그렇게 적었지만 그게 아토스토피라고 하나의 그 약을 표현하는 그걸 붙이게 되면 I am possible.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인생은 impossible이에요.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시선을 돌려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I am possible.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불가능이 있고 수많은 난관들이 있지만 어떤 impossible이 나에게 찾아와도 그리스도 안에 중심축을 둔 사람은 I am possible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오후에 우리가 중보기도 축제를 갖게 되는데요. 중보기도 축제가 바로 우리의 불가능을 I am possible로 바꿀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불가능의 문제를 가지고 오셔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 문제를 올려드리게 되면 impossible이 I am possible로 변하게 되는,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향해 살기를 원한다면 가치의 중심이 바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치 중심, 즉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로 우리 중심이 바뀌어질 때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진짜 매제될 열매를 바로 맺을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지식이 받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마 4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우상은 가짜다, 바로 그것을 받는 말입니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을 갖고 오랫동안 우상을 숨겨왔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자기 삶 속에 새겨진 우상의 잔재를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우상의 재물이 항상 이슈가 돼요. 먹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먹는 고기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8절 보십시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고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고기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고기를 많이 드신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요? 먹는 문제는 하나님께 미닝리스하다, 그 뜻이에요.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도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먹지 못하는 것은 넌 이슈다, 본질이 아니다, 참된 가치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보다 좀 잘 먹지 못한다고 낙심한 분이 계시나요? 낙심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뭐 잘 먹어봐야 얼마나 더 잘 먹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든 하루 세 끼 이상 먹을 수 있겠어요? 잘 먹으면 배둘레만 굵어질 뿐이지 뭐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오늘 사람들이 이 먹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을 투자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가치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게 하는 것, 그 영혼을 잘 케어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가치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모든 물질들을 어디에 투자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진정한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생명에 투자할 때입니다. 생명에 투자한 것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이것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며 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잘 사는 것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훨씬 더 가치 있는 부름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829년도에 영국의 그 정교를 믿는 앵글리칸 패밀리 가정에 한 소년이 태어났어요. 윌리엄이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학교도 다니고 또 장래에 대한 꿈도 꾸며 살았는데 그의 나이 13세 되던 해에 아버지가 사업에 파산을 하고 질병으로 신음하시다 돌아가시게 되면서 가정이 갑자기 기울기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지만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전당포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 폰샵, 폰브로커가 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당포는 험악한 곳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등을 치고 폭리를 취하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가장 누추하고 치사한 곳이 전당포죠. 이 윌리엄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돈은 좀 벌었어요. 근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전당포에 나갈 때마다 이게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그런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돈만 하는 수준으로 변해가고 자신의 삶이 황폐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어느 날 마음속에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는 없지 않느냐. 전당포 주인 생활하다가 남의 덩이나 치며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착취하고 빼앗는 삶 대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런던의 가장 험악한 빈민가로 들어가서 가난에 찌들고 술과 도박에 찌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쓰다남은 버린 옷이나 가구들을 모아서 공급해주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셀베이션 아미를 창설한 윌리엄 부스의 스토리입니다. 이분은 8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사역을 계속을 했고 그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영혼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당포에서 그냥 돈만 벌고 살았더라면은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일 뻔했는데 생명을 위해 삶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도 존귀한 열매를 맺게 되고 본인의 삶도 찬란한 영광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앞에는 항상 본질과 비본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은 다 비본질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가치도 아니고 때가 되면 다 쓰러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본질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을 발견하시고 참 사랑을 발견하시고 참 비전을 발견하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광을 향해 나아가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값지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분 앞에 일을 알 수만 있다면 일주일 안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은혜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내일 또 이 방송을 들을 거라고는 아무에게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꼭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영생을 소유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변명의 강사의 기독교 세계관 형성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1: 와, 진짜 대단하다. 이제 정말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처음 타락할 때 항상 망했잖아요. 로마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애들을 거기서 키워야 되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숨 쉬듯이 그냥 그렇잖아요. 공립학교 가면 이제 선생님이 I'm gonna bring my husband tomorrow. 근데 남자가 여자 선생님이 여자가 왔어. 그럼 우리는 무슨 허즈번이가 근데 이거 애들한테 this is my husband. 여자 선생님이 여자 데리고 와서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Officially 아무렇지도 않게 창피하지 않게 no shame. 또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동거. 크리스찬이랑 난 크리스찬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동거. 결혼하기 전에 한번 살아보고 확실하면 결혼하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커밋먼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동거에 대한 쉐임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동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저 친한 분도 아들이 뭐 이렇게 걔도 싱글인데 어쨌든 집을 샀다가 이렇게 렌트를 주는데 어떤 여자애가 코리언이래요. 해프 코리언이지. 근데 애플리케이션을 막 내면서 자기 설명을 쫙 이메일 했는데 뭐 자기는 이제 남자친구가 있는데 내가 없을 때는 안 오고 꼭 내가 있을 때만 와서 자고 가니까 괜찮냐고. 근데 그게 이렇게 맞는데 뭐 전혀 그 남자친구가 얘가 있을 때마다 every night 자고 가는데 내가 없는 나의 데이터는 안 오니까 he's not gonna bother you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걔네 엄마가 걔가 그런 걸 알겠어요? 뭐 알아봐야 뭐 어쩌겠어요. 다 큰 자식이. 근데 어쨌든 no shame이야 no shame. 그런 컬처에 저희가 사는데 이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참 끔찍하다. 근데 뭐 항상 위기에는 항상 기회가 있으니까 저희 책 제목도 그렇지. 그래서 아이가 여기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여기 혹시 난 총각인데 나중에 내 아이를 위해서 왔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총각 없어요? 이거 봐. 이런 총각들이 너무 네, 이런 총각들을 잡아야 되니까 자매들이요. 진짜 항상 보면 한두 분이 이렇게 있더라고. 얼마나 이쁜지 죄송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지금 아이도 없는데 아이 아빠들도 안 오는데 이 총각들이 이게 웬일이에요. 이런 복 있을지어다 이 총각들이 정말.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놀고 있으면 그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엘리먼이 있는데 맨 위에는 이제 직속 패밀리죠. 엄마 아빠. 피크니까 특히 패밀리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커리큘럼. 부모의 역할은 그냥 뭐 우리가 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잘 키워서 뭐 하지만 그걸 못하고 이렇게 붙잡고 있어서 항상 문제인데 정말 어떤 분은 그랬어요. 내가 이 자녀를 디사이플십 부모 패런후라는 패런후시라는 건 어떤 면에서 디사이플십을 포함한다. 이 자녀를 내가 나만 주의 제자가 아니라 이 아이도 주의 제자로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부모가 멘토 역할에서 이 아이를 디사이플링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녀 양육이. 그건 여러분이 이제 제대로 정신 차리고 있으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포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는 친척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뭐 삼촌 이런 분들이 만약 옆에 계셔서 여러분과 같은 보이스로 같은 빌리프 시스템으로 같은 월드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재밌는 것은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성장할수록 어릴 때는 다 그 말이 우리 하나님 말씀, 아버님 말씀이지만 클수록 우리 아빠 말이 틀렸다라는 걸 알면서 한 번씩 이제 peer, 동료들의 영향이 커지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 엄마가 아닌 제3의 사람이 한마디 해주는 것이 굉장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의 영향이 들어가는 게 좋고 예수님을 믿는 같은 가치관을 가진 다른 어른들, 그러니까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교회에서도 이모 역할할 수 있는 이런 그 어른 피겨가 제3자가 한마디 해주는 것이 부모의 말을 강화해주면, 같은 비유를 해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왜냐하면 교회에서 배운 것, 가정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를 들면 동성연애는 obviously 죄다. 근데 몰라요. 크리스찬 중에도 이런 거 갖고 수록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저희 딸은 또 굉장히 리버럴한 대학을 나와가지고 동성연애를 서포트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컴패션이 있어요. 그래서 막 디베이트를 하면 얘는, 그러니까 자기도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제가 너 자기 그 동료 중에 동성연애하는 남자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얘한테 그걸 컴패스 했을 때 자기가 동성연애다, 또 교회 나왔는데 교회에서 제가 굉장히 리젝션을 느낀다고. 그래서 맨날 뭐 한 2시간 떨쓰기하는데 내가 뭐하니? 그러면 지금 자기 뭐 그 저기 코워커를 만났는데, 뭐 누구 만났는데, 그럼 걔를 만났는데, 야 엄마 it's okay, he needs somebody to listen. 왜 그게 너가 돼야 되냐, 맨날 누가 보면냐.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걔는 동성연애자기 때문에 자기랑 데이트한다고 오해를 안 한다는 거야, 남자인데. 제가 좀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고 실속 있는 남자를 만나라 그랬더니, 걔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제가 저희한테 그랬더니, 걔 뭐 꼭 너 닮았구만, 쓸데없는 사람들 만나고 도와준다는 식으로. 어쨌든 그런 그 제3의 사람의 똑같은 보이스. 국가, 여긴 지금 플랙이 빠졌어요, 성조기가. 지워졌죠, 포인트가. 국가, 아이고, 요새 같으면 정말, 정말, 노땡큐의 보이스죠. 너무나 우리 크리스찬 밸류랑 안 맞는, 이렇게 지금, 법적으로 합법화 시키는 이런 나라요. 네이버훗, 네이버는 어때요? 옛날 같으면 엄마 옆집에 놀러 갔다 올게, 그럼 밥 먹을 때까지 와, 이러고 안심하고 보는데, 요즘에는 여러분이 그러면 안 돼요. 누구 집에 가는지, 그 집에 부모님이 계신지, 지금 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nobody knows예요. 그냥 옆집에 가서 있는 동안 애들이 거기서 나쁜 거 보고요, 익스포즈 되는 확률이 높고요. 옆집에 가서 부모님이 계셔도 혹시 반갑고 그럴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안 계신 동안 애들끼리 모여 있다, 오버나잇 한다, 그럼 여러분이 딱 긴장하셔야 되는. 어디 가서 슬립오버 옛날처럼 그래 가서 공부하고 놀고 와, 이건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제 경험에 저희 딸이 우리 교회 너무 착실한 집사님 집에 가서 자고 왔는데, 언니들 틈에, 얘가 1학년 때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생각해서 조금 이상했던 거예요, 언니들이 한 얘기가. 그러니까 저한테 엄마 누구 언니가 그래서 얘기다가 너무 기가 막혀, 뭐라고?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막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성적인 거를 이렇게 뭐랄까 비유를, 은유법을 들어서 한 거를 얘가 듣고 와서 제가 하는데, 저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얼굴이 빨개져서 그래 엄마한테 얘기해서 고마워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이제 다시는 제가 그렇게 애들 여자애들끼리 다 믿는 집, 걔네들 나쁜 애가 아니에요, 걔네들 어서 듣고 이게 호기심이 생기니까 이게 조금 이상한 얘기다 싶으니까 지네끼리 막 얘기한 거예요. 이 꼬마 앞에서 한 살 두 살 많은 애들끼리. 그러니까 얘도 조금 이상하다 싶으니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고 저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들도 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걔네 형이 포르노를 보고 있었더라. 근데 그 어머니는, 제가 전화하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피라 어머니 제가 지금 기도 중이거든요, 10분 있다가 기도 끝나고 전화할게요, 그러는 경건한 어머니예요. 기도 중이면 전화를 받지 마시든지. 근데 그 아들이 그런 걸 봤다는 거 엄마는 꿈에도 모르죠. 제가 말 안 했어요. 기도 저한테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막 혼나 싸울 것 같아 무서워서. 근데 걔가 물론 잘 컸어요, 그 집 아들이. 그렇지만 그 부모님 다 안수집사 큰 교회 그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아들이에요. 제가 그 집에 놀러 간다 할 때 그런 거 가서 보려고 상상을 했겠어요? 이렇게 지들끼리 놀러 가는데 형이 그런 거 보고 있었더라. 마켓플레이스는, 이거는 이제 TV를 비롯하여 요즘 말하는 SNS, 모든 미디어, 인터넷, 아주 문제가 심각한, 좋은 것도 있지만, 뭐 교육방송 이런 거, 뭐 네이처에 관한 거, 그거는 아주 극소수죠. 훨씬 더 걱정스럽죠. 그 다음에 교회. 여러분이 파지티브한 문화다, 우리 자녀에게 정말 긍정적인 그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는 거다 생각하시는 거는, 그래 그나마 위에 세 개가 힘을 합하여 줘야 되는데, 이거에 이 역행하는 이 뭐 네이버부터 좋을 수 있지만요, 이 나머지가 너무나 파워풀하게 거센 그 포스예요 이제는. 그래서 정말 이거는 교회한테, 교회와 가정이 친밀하게 하나가 돼서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이제는 뭐 승리는커녕 이렇게 서바이브하기도 힘든 것 같은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 근데 애들이 그런 세대에서 이제 빛과 소금 노릇을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이 현대
2: 네. 그 학교는 그 스테이트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 학교.
1: 그렇죠. 팔러스니까.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크리스천 스쿨을 보낸다 그러면은 다른 케이스지만 여러분이 그냥 퍼블릭 스쿨을 보낸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전 이번에 걱정하자. 교과서에도 분명히 이제 결혼이란 정의가 바뀔 거고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 그냥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이 문화가 바뀌니까 우리도 이제 이 문화에 그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는데 성경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에게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결혼을 1대1의 그 남자와 여자의 그 뭐라 그래 어떤 면은 홀리한 그 결혼이라는 그 가정의 제도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올 것이고 이제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속 좁은 편협한 사람이 될 것이고 아까 상대주의 나왔지만 왜 네 말만 맞냐 우리 말도 맞다 우리가 이제 정말 소수 마이너리티가 되는 거죠.
2: 그 내년에 우리 큰아들 그 학교 그 킨더가든부터 보내야 되는데 그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크리스천 그 프라이빗 스쿨 보낼까 아니면 그 퍼블릭 보낼까.
1: 예, 네. 옛날에 저도 저희 아이들을 처음에 보낼 때 남편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돈도 많이 들지만 크리스천 스쿨이 우리가 그때 우리는 그 우리 아이가 지금 33살이니까 큰애가 그때는 뭐 이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저 결혼에 대한 정의가 96년인가 왜 제대로 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저하고 남편은 그래도 문화는 있으니까 무슨 얘기 했냐면 우리가 지금 크리스천 보내서 얘를 거기서 보호된 환경에서 키울 거냐 아니면 세상에 어리지만 나가서 다른 밸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치면서 보낼 거냐. 물론 목사 가정에 뭐 애를 뭐 그땐 둘이었지만 셋이나 사립학교 보낼 돈도 없지만 그래서 그냥 우리는 퍼블릭스쿨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제 퍼블릭스쿨을 보낼 경우는 가정에서 확실하게 너가 만약에 아이가 그런 걸 성교육도 왜 학교에서 필름 보여준다 저는 널 비싸고 제가 먼저 보러 갔어요. 프리뷰 해주잖아요. 이상한 거 가르치면 어떡하나 보러 가니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렇게 그 필름을 보니까 그래서 그냥 보라고 제가 오케이 했는데 그 대신 이제 요즘에는 프리섹스 하면서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콘돔을 나눠준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그건 얼마나 웃긴 소리예요. 네가 세이프 섹스 그런 거 콘돔을 나눠주면 그건 뭐예요.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면서 이런 말이 참 녹음에 좀 그렇습니다. 많은. 그러니까 그런 세대니까 그 대신 집에서 확실하게 크리스천 밸류를 만약에 아이 엄마 선생님이 그러는데 저런 뭐 아빠 엄마 아빠만 이렇게 아빠가 남자끼리 아빠도 있는 거대 엄마도 있는 거대 그러면은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쳤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나 보자. 창세기 그림 성경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아담 남자 보이 여자 걸 해서 만든 게 패밀리인데 그거를 이렇게 다르게 가리키는 거는 that's not right. 왜 나쁜지 어리지만 그런 거를 어린아이의 용어로 설명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는 훨씬 더 힘든 거예요. 또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는 아마 훨씬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점점 저는 가슴이 아픈 게 어쩌면 우리들의 노릇을 잘 못해서 이런 세대가 올 수도 있었었다. 크리스천들이 왜냐 목사님들이 뻥뻥 넘어지는 세대에 살고 조지 바나에서 뭐 2004년인가 2010 지금 2014년 이제 2007년인가 썰대했는데요. 제가 썰었는데 조지 바나에서요 그 목사님들의 월드뷰를 썰대했어요. 목사님들의 월드뷰 세계관. 근데 너무나 좀 죄송하게도 슬픈 것이 51%의 미국 목사님들 한국 사람 아니고 뭐 그중에는 한국 분들도 섞였을 수 있겠죠. 51%의 개신교 목사님들만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기독교 세계관인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구원,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 이런 거를 기독교 세계관을 표현한 거예요. 나머지는 49%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51% 중에 제일 수렁한 교단이 남침례 교단. 미국은 남침례 교단이 이렇게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탄을 하면서 목사님들의 51%만 기독교 생활을 갖고 있다면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 목사님이 갖고 있지 않은 기독교 사역을 어떻게 교인들한테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믿음이나 갖고 있지 않은 생각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책임이고 리더들의 책임이고 뭐 너 잘못이야가 아니라 리더된 부모들이 제대로 뭐 이런 출액, 뭐 세계관 출액 많이 들어도 그렇게 살지 않고 여기서만 끝나버리면 애들은 당연히 이 거센 이 폭풍 같은 정말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 문화에 흘러가게 돼 있는 거죠. 따라가게 돼요. 숨 쉬듯이 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현대 문화를 볼 때 여러분의 자세가 뭐냐. 예를 들면 뭐 랩, 뮤직, 뭐 또 아니면 뭐 이렇게 문신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막 현대 문화라고 느끼는 그런 그 주로 음악이나 영화나를 통해서 오는 것들을 어떤 자세, 이거는 그 추천도서에 나온 얘긴데요. 첫 번째가 거부와 고립이에요. 거부는 말 그대로 리젝트 하는 거죠. 고립은 아이솔레이트.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끼리 고립돼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절대로 댄스도 가면 안 돼, 영화도 보면 안 돼, 거기 나쁜 게 섞여 있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패밀리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나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잘한 분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내가 PK, MK여서 나는 정말 애들 다 영화 보러 가, 나는 못 보러 가고, 어? 뭐 여기 같은 고등학교 프람 댄스 파티 가는데 그날 그런 애들이 가서 소녀성을 많이 잃는다더라. 사실은 그렇긴 하대요. 넌 절대 가면 안 돼. 댄스 못 가. 애들 저도 가보니까 뭐 한국에서 학교 나온 사람 가보니까 애들이 중학생 애들이 막 이렇게 끌어안고 막 이런데 정말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아, 이 학교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애들이 뭐 그 7학년, 8학년 때 뭐 댄스 하다 제가 뭐 하는 거 한번 가보니까 뭐 이렇게 어깨에다가 어깨 서로 하고 뭐 이러고 서 있고 집 구석에서 또 막 그 아, 진짜 뭐 학교 문화도 진짜 웃기지다, 짬뽕이다. 근데 그럴 때 절대 안 돼, 너는. 우리는 경건한 자손이야. 이런 태도야. 그럼 어떤 부작용이나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이거는 문화를 악한 것으로 보는 거죠. 현대 문화를. 사실은 문화가 악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너무 그렇게 스트릭하게 하면은 악은 모든 문화에 퍼져 있으니까 모든 걸 피해야 된다. 영화도 가만. 제가 큰 딸을 좀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애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 엄마 애들이 영화 보러 간대. 무슨 영화 보는데? 안 되는데 가지 마. 근데 또 다행히 얘가 여자애라 순종형이라서 정말 댄스 한번 안 가고 영화 한번 안 가고 고3 때 프람은 갔어요. 제가 좀 미안한 게 프람을 안 간 데다가 자기 친구가 막 가자고 해서 무슨 그 지가 좋아하는 남자가 아닌 누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무 싫었대요. 그 남자가 중국인데 제가 봐도 싫게 생겼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요새 말로 이렇게 좀 그렇게 그런 것도 가봤어야 이렇게 남자 보는 눈이 있으면 그래서 아직 지금 못 갔는데 어쨌든 안 가지 말라니까 안 갔어요. 근데 다행인지 대학을 가갖고 굉장히 액티브하게 막 학생 활동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아주 활발해지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거에 이 뷰의 결함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악하다 그러셨나요? 선하다 그러셨나요? 이리 그러셨죠. 그것이라 그랬는데 현대 음악 랩이면 랩이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속에 메시지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참 힘든 구분인데 예를 들면은 2년 전인가 코스타에서 작년인가요? 어떤 여기 시카고 코스타에서 어떤 형제가 와서 뭐 굉장히 세련된 음악을 한 거 기억나서 작년이었나요? 막 정말 깜짝 놀라게 막 너무나 세련된 현대 음악을 했어요. 앞에서 이렇게 찬양팀 할 때 뭐 하여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막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뭐 이렇게 뭐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와 근데 멋있긴 했어요. 조금 가사는 완전히 고금적이죠. 이 음악의 형태는 완전히 세련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요새 음악은 뭐 그렇다고 말해줘 왜 그래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애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지 그 가사가 뭔지는 그냥 뭐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만약에 주님 사랑해 정말 사랑해 막 이래도 못 듣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다 힙합 지금은 다 또 쫄바지인데 막 애들 다 힙합 바지 입을 때 너는 보수적으로 딱 달라붙는 바지 입으라 하면 또 애들만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요새 다 이렇게 분노가 돼서 걔만 또 옛날 사놓은 바지 있으니까 이딴 거 주면서 이거 아깝잖아요. 이거 입어. 그래 보세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젊은 아이들이 만약에 그 뮤직의 형태를 좋아해.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애들은 그것이 너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 속에 깔려, 그러니까 모든 영화나 음악이나 모든 것, 문화는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 author의 intention이 뭐냐를 볼 수 있도록 가리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화도 옛날에 뭐, 저희 딸이 뭐 대학교 삼순이가 너무 재밌다고 엄마 비디오를 갖고 와서 엄마 같이 보자. 근데 저를 피곤한 사람이야. 그럼 제가 이제 무슨 영화를 보다가 이집트의 왕자, 프린스 이집트, 저건 완전히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네. 엄마, 플리즈. 뭐 에릭슨의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다. 삼순이가 너무 재밌는데 이 뚱뚱한 아가씨가 막 이렇게 뭐랄까, 보통 뚱뚱하면 남자친구도 없어야 되고 이런 현대 요새 그런 문화에서 너무나 이렇게 뭐 좋은 집안에 잘생긴 하여튼 그런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도 했어요. 좋은 거야. 근데 거기서 보면 밸류가 결혼도 안 하고 자요. 또 막 남자 집에 가서 막, 그러니까 제가 이건 아니다 야 저거 봐라 걔 결혼하고 저렇게 자면 되냐? 그러니까 농담이지만 걔가 보면 엄마 플리즈 그냥 인조이 그러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 다 교육이에요. 그게 그래 맞아.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그러니까 결혼 이게 재밌지만 저 속에서 저 사람이 은근히 주는 메시지가 뭐야. It's okay. 그럼 너가 좋으면 결혼하기 전에 자도 괜찮아. 요새 문화가 또 기절하겠는 거예요. 요새 뭐 유명인 연예인들이 TV에 나와가지고 뭐 배가 이렇게 언제 결혼식인데 혼수 선물이에요. 완전 또라이 아니에요. 결혼도 안 했는데 이게 임신할 무슨 자랑이라고 그걸 나와가지고 이거 혼수 선물 지금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요새 애들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It's okay. 결혼하기 전에 임신해도 창피한 게 하나도 없는 세대예요. 그걸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니까, 유명 연예인들이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피겨들이 나와서 하니까 주는 메시지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무조건 막 영화도 보면 안 돼, 비디오도 보면 안 돼가 아니라 가능하면 같이 보면 더 좋고 그게 안 되면 그것을 내가 걸릴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무조건 악하다 하면은 그건 인간의 본성을 짓누르기 때문에요. 더 몰래 하고 싶어요. 너 절대로 영화 가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기억, 남자분들 엄마 하지만 몰래 했지요, 그죠? 몰래 아까 누가 어떤 목사님도 몰래 나쁜 거 봤다 그랬잖아요. 김혜곤 목사님 전 못 알아들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셨는데 그게 그 야동 같은 건가 뭐 보셨다고 그랬죠 아침에 몰래. 누구 그분이 죄졌다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무조건 하지 마가 아니라 죄와의 싸움은 단순히 하지 마가 아니라 나의 동기를 분석하고 그 죄를 내가 정확히 알 때 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 뭐 상황, 나쁜 상황, 장소, 관계를 피한다고 이긴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약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부 고립하다 보면 잘못하면 제일 무서운 게 자기의, self-righteous한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이 내면은 완전히 아닌데 겉으로 이렇게 아주 굉장히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쟤는 댄스도 가고, 쟤는 영화도 가고, 쟤는 미안한 그 크리스천. 아이, 뭐, 그건 더 나쁜 거죠. 차라리 댄스 한번 하고, 죄를 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게 나은 거죠, 차라리. 두 번째는, 또 완전히 거꾸로예요. 야, 쿨하다, 야, 그 코뚜리가 되게 멋있네, 너도 뚫어. 이런 거예요. 엄마 이거 혀 뚫어볼까? 멋있다 얘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부모가 한국 부모들은 많지는 않지만 간혹 그런 분들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얘 뭐 이런 거. 애들한테는 쿨한 엄마. 근데 그것은 뭐 어떤 모든 것은 이런 부모들은 같이 중립적이다, 뉴트럴하다, 밸류가 없기 때문에 이쪽 오케이. 뭐 쿨하게 막 세련되게. 근데 사실 같이 중립적인 건 없어요. 가치가 이별 그로와 배시지 뉴트럴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문화는 하나님을 나타내든지 사람을 나타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지막 어프로치예요. 성경적 통합. 무조건 노가 아니라 Let's think about it. 네가 이것을 볼 때 이것이 왜 나쁘다고 생각하니. 예를 들면 야 미쳤냐. 의외로 한국 커뮤니티에도 게이 레즈비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도 주위에서 그런 분들 있죠?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옛날 저희 교인들 자녀 중에도 어머 걔가 어릴 때 귀여웠는데 근데 걔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부모는 말 안 하지만 걔가 게이예요. 그래서 장가를 안 가보시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이나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왜, 그러니까 항상 바이올로지컬하다. 그럼 하나님은 바이올로지컬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선 그거를 금하라고 하셨겠어요? 디베이트 심하죠, 메디컬 쪽에서. 바이올로지컬하다, 바이올로지 지인에 의해서 그게, 뭐 그렇다는 게 있고 아니다 라는 디베이트 있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경적인 사고 패턴 속에서 문화에 대응하도록.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옷이나 머리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요. 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뭐 머리 물들였다, 어머 저 사람 이상한, 그게 아니라 이 머리보다 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BBN이 인터넷을 통한 방송을 시작한 것은 급속하게 증가하는 인터넷 사용 인구를 향한 복음 전파의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래로 저희는 중국어와 일본어로 시작해서 한국어를 비롯해서 총 8개 언어로 인터넷을 사용한 라디오 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저희들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BBN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BBN을 소개하는 일에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방송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